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장백의 명주를 감상합시다.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에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 내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보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정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0: 걔는 5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매년에 통장적으로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치면 나,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라면 어떻게 하라.
1: 아, 이미 뭐, 고함치면 내 몽아지 아프지. 당신 몽아지 아픈가? 싱겁지?
0: 아이, 그러잖아, 아니. 자가용 싸든지, 뭐, 댄틀로 싸든지, 내하고 털어놓자, 이 한번.
1: 뭐, 털어? 싹싹, 그도 치워라. 이번에 당신하고 한 번은 털어놔면 저를 입어 풀어당 나가고 또두 번도 또 털어나면 또 이천을 풀어당 나가고 한 달에 몇 번은 털어나는 게 말을 풀어당 나갔다 뭐 털어 무슨 개소한 소리야.
0: 아 이런데 그렇게 몇 번 풀어나간 게 다 우리 본가집 일례 풀어당 나갔은데 아 당신이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풀어당 나가는지 아 너
1: 이거 싹싹이 그도 치워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천을 한 번만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보러 오니까 아이 생전에 댕기지 않아서 사돈에만 팔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리 바쁘니 좀 버텨줘 저리 바쁘니 좀 버텨줘 그저지 쥐에 소금 넣어서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이런 금방은 돼서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를 그저 싹 가시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0: 말하면 나 하는 줄 알고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천 원씩 부자라 해도 당신의 현재는 3천 원씩 부자라 했었구만 무식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1: 아이 그저 그, 이봐 우리 형제는 저,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홉이다 아홉이 이거 비례 따지면 3대9라 3대9 이거 내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형제 아홉이네 이러면 암소내는 게 9달 것 9달 무슨 뭐 군들이 그렇게 많아지냐고
0: 계속 이렇게 따질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뭐 어째
0: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 이래 나갔습니다.
1: 지
0: 당신의 신집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서식당 품고 말하니까 그랬지.
1: 야 이거 뭐 어떻게 지수 새끼처럼 장도까지 해놨구나. 야 목구멍 확 터지게 공포를 해라.
2: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신 큰마 아마 빨리 가서 비벌고 엄마를 봤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가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1: 아이 뭐 멋있게 아 그게 저 정말인가
2: 사실이구만 나는 거짓이 없어 봤어 그저 보채지 말고 들어옵사 2001년 8월 7일 당신은 둘째 조카구만 그날 낚시에 수산하고 피세기 왔었고 안도현 장흥천 장일대 쌀을 팔아준다는 미면 걸고 쌀 서른 마다를 깜빡 먹였으면 그래서 내 돈 모두 싸하게 가서 6천원 물어줬습니다.
1: 아, 그래 우리 조카들 전부 이렇게 나쁘게 했단 말이야.
2: 그뿐인 사람도.
1: 가져. 당신 요한 일이 사실을 알나는데 저 법에다 지수만 다요.
2: 마음대로 보자. 마음대로.
1: 저 이 무슨 이렇게 마음이게? 아, 내가 이게 빠지게 보는 돈을 모두 싸게 임대다 쳐낸단 말이야 이게. 가만 요 며칠 내 유동세 저기 천원 가치가 딴 적은 요거 무식한가
2: 어? 알기 쉽습니다
1: 뭐요?
2: 아이 시아버지 황금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간 절대 말하지 마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랬던가 걔네가 당신 이렇게 따질까 내 방법이 없어 말하구만 날 탄하지 마소
1: 야 천태 당신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색하게 노래야 어? 나도 장구 해놓은 게 있다
2: 나를 지주 새끼처럼 장부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의 남자라는 게 그런 걸 만드는 거야
1: 어째
2: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개가 신경 쓰다 부들지 못하게 이렇게 말하지
1: 아, 나도 경제골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들으라
2: 할 말 있겠고
1: 2003년 2월 26 요나단 내 생일날이야 괄호 열부 재수 없는 날 괄호 닫고 처제 뭐 동네 노인들을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원을 꾸리겠다고 돈은 저기 3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열고 똑바로 들어라. 아주 순범인 여자인.
2: 아이고 이런 말 좀 한 게 없다가
1: 어째
2: 이런 좋은 일 한 것도 다 말할래.
1: 그거는 내보다 그는 나는 더인다. 또 있다. 아이고 야야.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나로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닫고 오칠성 처남 뭐 식당을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괄호 열고 내 돈 가져가서 꽉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0: 예.
1: 우리 해제는 다 이렇게 전일에 딱딱딱딱 썼지만 당신의 해제는 다 그런 모자상이 우측선을 한 대가 쓴다는 말이구만.
0: 아유, 어쨌든 내가 빼빠르게 보러 온 거니까 나도 이 돈 가지고 자가용하고 이제 제대로 싸겠다는 게다. 뭐라?
1: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0: 아니, 쓴데 아니 뭐
1: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0: 나 탑.
1: 아니, 나만 좀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겠습니다.
0: 왜? 이건 나만 이게 배때서 수신하는 거야.
1: 아니,
0: 그게 어떤 양당 다 써봐.
1: 아니,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 없어.
0: 아니, 뭐야?
1: 그거 그렇게 써서 말이 된다.
0: 아니, 노란색 차면.
2: 아, 남의 은행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예?
0: 아이, 물론 아무리도 아이, 나 이게
1: 떡이야.
2: 세계란도?
1: 아이고 내 통장도 도박이라고. 아 이 사람이
2: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마이.
1: 아이고 내 이제.
0: 아이고 당신 어째요?
2: 어찌 어째?
0: 아이고 내가 도박이 아니라.
1: 어스그만 내 통장 도둑 지냈으그만.
2: 이봐. 당신 펄은 대낮에 단이 크구마야. 강도질해. 가게.
0: 아이 이거 뭐 어째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 내가 지금.
2: 야 이게 말이 많다.
0: 아이 내
2: 이
1: 한나가 내가 대지 말고 그저 이 통장만 뺏어내서
2: 예예예 아이 때리고 예비 때리 날씨나 신데 이게
0: 아이 저 여보 당신 아이
2: 무식해 여보 아 이나 그냥 이제 보이거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김해수만 어?
0: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1: 통장 줍서
2: 아이 당신 이제 이 아줌마의 누기라고?
0: 야, 저 내 마마라
2: 마마?
0: 내 마누라라
1: 아이 그만 통장 아이 순 통장 도둑이 있구만
2: 그렇겠지 글쎄
0: 아이 야야 네 어디도 다른 남자 봐도 댕기자야니
2: 아이 당신 잠깐만 말라 아이 당신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겸했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겨 일어나
0: 아이 뭐 내가 도둑하는 애 몰라 답답다야
2: 일어나게
0: 아이 내가 도둑하는 애 뭐 이런가
2: 일어나라
0: 아, 그 사람도 답답하다, 그게.
2: 이나 그냥 얘기 말로 하니까. 아이,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0: 아니, 내 모습, 가끔 와서 싱거운 사람들.
2: 야, 이거
0: 봐, 이게. 내가 도둑 알았느냐?
2: 야, 이거
0: 아이고, 야.
2: 아줌마! 아, 저 도둑한 새끼를 저 잡았다는 게 아니라 어째 나를 잡았었음, 그게?
1: 아, 이렇게 낯이 없는 사람 손발을 꺼내놓으면 애기지 잡기란데, 야, 아줌마.
2: 야, 아줌마,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새끼들은 좀 맞아봐야 정신 차려.
0: 아니, 도둑 아니지,
2: 야, 야, 계속 나 풀거리니. 답답하다야. 아, 아줌마야. 아이, 어째 이래도 얘? 아이, 아줌마.
1: 이 사람 내 나름 했구만.
2: 예?
0: 야, 옳단데. 아이, 뭐, 우리 있는 눈치 보면 뭐, 모르겠어.
2: 아, 아줌마. 정말 일부 남편이 옳습니다.
0: 아이, 뭐, 옳단데.
1: 내 나름 내 옳습니다.
2: 이번트 아 부부가 싸움하면서 이 정말 재수 없이 아이 그래 공장 가는 사람 이렇게 막 끌어들임도 예 부부가 싸움이
0: 아이
2: 그 정말 오늘 재수 없다
1: 아이 됐어
0: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일에 비치기는 정말 싱겁겠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판 좀 내려줘 예?
2: 아가씨 얘기를 하소 무슨 일?
1: 당신 복잡하야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됨도
0: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은 내 말로 거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2: 아이 됐었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무슨 일이름 예?
1: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2: 아이, 벌어왔구만.
0: 야, 웃기고 있네. 그게 당신 번 돈이 아니라 내 번 돈이지.
1: 글쎄, 전에 번 돈이 얼쓰구만. 근데 어떻게, 이 몇 해 안에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 원 딱 나갔어.

0: 부실하게 됐거든요.
1: 잔치고 뭐 해가 비고 예 뭐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예. 난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번에 큰 조개는 글쎄 비방 암말 받다 5천원 벌금 했지. 둘째 조개라는 게 쌀 팔아준다고 미명 걸고 나무 쌀을 글쎄 깜빡 매겠지. 나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2: 야, 저건 막상하잖아 그 정말.
0: 잘한다. 그래 가성이를 싹 폭나라. 너 옛날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라. 나라 할 말이 없는가? 아니 전부라도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10억에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원 가져가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원 가져가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 더 들어봐 알만한다.
2: 아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상 쓰면 안 됐지 뭐.
0: 아니 그렇길래 예.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원 가지고 내 저기 뭐 자가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예. 댄디로 하나 싸겠다는 거야.
1: 그럼 이게 다 죽은다지 산다니까.
0: 에이 죽은다 산다 무슨
1: 그저 그거를 그렇게 죽은 돈은 만들까 음식이 됩니다. 그냥 댄디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다.
0: 허허 이거 쓸데가 그 가뜩하지 저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락할 때도 날아갈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으러 갈 때도 타고 다니고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다 타고 가면 안 돼?
1: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군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인데 조금 멀리 앞을 내다봐 없어.
0: 아 그래서 내 멀리 내다보자니까 좀 높다 사면 대구사이 앞에 타고 가르마께서 알비.
2: 야 이분 대사 있을구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근 살 집이 없어도.
0: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2: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집을 싸서 또 뭐라고 자가용 싸서 뭘 하겠어.
0: 아, 그 집 다 없어지는데.
2: 이거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 맞다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1: 내 말 좀 없어.
2: 예예예. 예, 예.
1: 내가 원래 이 말 전화.
2: 이건 없어.
1: 예. 내가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했는데 예.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2: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했었구만.
1: 잘했습니다.
0: 사람이 이게 일반적으로 쇼퍼를 개누구 꾸려서 있어도 주유소 누가 개누구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게다 그런 거는
1: 그래 그래 신문을 봅시다 신문을 저번에 예. 저기 천지부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누 주유소를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었구만
2: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0: 무슨 게?
2: 정말이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봅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얘 사람들 개물로 이게 주유소를 끓이는 게 많았구만
0: 아 저 정말인가?
2: 정말인가? 예 이거 없어 그래 생각해봅소 그러면 이게 주유소를 첫 끓이게 되면 어?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그래. 택시 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갖다 줘 개인도 그래. 돈 벌고 얼마나 좋았으면 알겠습니다.
1: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좋은 데다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2: 예,
1: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 간에도 예. 뭐다 농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아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2: 예 옳은 말이
0: 하면서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 몸은 뭐다 싸게 아 이제 자가장 싸고 무슨 뭐 댄티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인생은 투자하겠다
2: 아이 옳습구만
1: 진짜
2: 예.
0: 아니 근데 그 40만원 가지고 그걸 써 있는가?
2: 예 40만원은 뱀뱀이 됐구만
0: 여태 그런 거 이렇게 하겠다 정말 내 우리 저 안도는 좀 민물 지내다가 떼띠 주워서 칵 뿌려놓고
2: 예.
0: 또 이제 좀 이렇게 본 다음에
2: 예.
0: 그 다음에는 제일 우리 자치소 수도 연기를 다 가가지고 이 떼띠 불쩍 간판은 저희 어떼띠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창창하다
2: 야 원격 있었구만
0: 저도 되겠다
2: 이거 왔어. 야, 그래 먼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0: 야, 이게 두 말이면 잔소리지.
2: 생각 잘했었구만.
1: 이게 굉장히 거리 드는 거였구만.
2: 이거 왔어. 내 말을 좀 들어봐.
0: 예.
2: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0: 아, 그래 내가 근심하는 게지.
2: 예, 어렸었구만. 예.
0: 아야!
2: 어째 또 무슨 일이?
0: 이 잘못됐다.
2: 무슨 일이냐?
0: 이거 괴입은데 이게 떼떼 주소 탁 꾸려가지고 예. 이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싱싱생생 뛰어한 차들이 예. 이 떼떼 닮아가지고 우드둥
3: 장백산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영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림에는 녹파 만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세가 됐을 때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카토를 놀리며 이렇게 말했죠. 아니,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그리스어를 배우나? 카토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내게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서 시작했네. 그래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어린 날, 가장 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해지기 위한 최고의 날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어떤 달력에도 나중에라는 날은 없습니다. 오늘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행복이 저 앞에 있는데, 사랑이 저 만치에 있는데, 나중에 행복해지면 되지. 나중에 사랑할 거야. 이러면 행복도 사랑도 모두 물 건너가겠죠. 남아있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미루지 마세요.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소중히 다루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죠?

그래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네, 이런 소중한 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족분들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네, 금방 최진희 가수의 노래 듣고 왔는데요. 최진희 가수의 목소리가 저는 참 매력적이어서 최진희 가수의 노래를 꽤나 좋아합니다.

나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갱년기가 찾아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일상의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감당하기 어려운 소극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점점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게 됐다. 언젠가 나도 갱년기를 겪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 나에게서 벌어지니 그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처음에는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로가 쌓여 몸살이 난 줄 알았다.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고 피로감은 근육 통증으로 이어졌다. 어디라고 꼭 짚을 수 없이 온몸이 찌뿌둥하고 아팠다. 나이가 들어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더니 내가 아프고 나서야 엄마를 떠올리게 됐다. 엄마도 내 나이 때부터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 같다. 40대 후반에 자궁수술을 한 엄마는 호르몬 부족 때문인지 늘 고단해하셨다. 그때는 갱년기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그저 엄마가 수술 받을 때 피를 많이 흘려 그러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도 엄마가 늘 기운이 없어 하자 연세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산부인과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하고 산 게 참으로 한스럽다. 엄마가 돌아가고 이스케서도 엄마의 갱년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갱년기가 나에게 찾아오자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집안 청소도 게을리 하게 됐다. 아프기 전에는 매일 화장실을 빡빡 닦았고 며칠에 한 번씩 수건을 싹 꺼내서 삶았다. 계절이 바뀔 때면 옷장 안에 양말 수납장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의 신발도 먼지가 묻을 새라 닦으며 깔끔을 떨었다. 이런 내가 집안일을 방치하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하기 싫어졌다.

주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름 깔끔하다고 자부하던 나인데 한번 손을 놓아보리니 집안 곳곳에 먼지가 내려앉았다. 그런 어수선한 집안에 하루 종일 박혀있다 보니 사람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신경은 예민해 있었고 몸은 더 아픈 것만 같았다. 보다 못한 남편이 집안에만 있지 말고 노래 교실에라도 다니며 콧바람을 쐬라고 등을 떠밀었다. 무슨 난데없는 노래 교실이냐 싶어 남편을 쳐다봤더니 동료의 아내도 갱년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노래 교실에 다닌 이후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며 나보고 한번 다녀보라고 권유했다. 누구보다 갱년기를 잘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였다. 그래서 전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됐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막상 취미를 가져보니 생각보다 노래 부르는 일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시간 동안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다. 노래 교실에서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악보 보는 법도 익혔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만 차근차근 배워나갔더니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게 됐다. 노래를 통해 내 삶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채워졌다. 수업을 들을 때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나 내 얼굴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만함과 자신감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았다. 노래 교실에 다닌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 노래는 내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다른 일이 생겨 참석이 어려워져도 한 반에 다니는 지인한테 물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익히려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나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고 매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니 언젠가부터 제법 기교도 늘고 표정도 풍부해졌다. 집에서 한껏 예민해했던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리니 남편도 덩달아 좋아했다. 노래 교실은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곳이었다. 하여 삶의 재미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다. 어느 날 노래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모여 피자 파티를 하기로 했다. 평소에 수업 시간 동안만 함께했던 우리는 그번 파티를 계기로 더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족, 취미, 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쉬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나였는데 같은 취미로 선교사와 친구까지도 했다. 그녀와 나는 때때로 수업이 끝난 후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날도 선녀사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을씨년스러운 날씨 탓에 기분만 꿀꿀할 것 같다며 노래 교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비 오는 날인데다 주중이라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창가 자리를 찾아 앉았다. 카페 직원이 주문한 커피를 가져다 줬다.
그날따라 커피잔 위에 동동 떠있는 하트 모양의 거품이 눈에 들어왔다. 손녀사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 그 하트를 망가뜨리기 아까워서 입으로 가져가기 전에 먼저 핸드폰에 담았다. 그때 손녀사가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셀카를 찍어보자고 제안했다. 서로 마주 앉았던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한쪽에 모여 앉았다. 손녀사는 팔을 길게 뻗어 핸드폰의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손녀사는 자신의 사진 기술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면서 우리 나이에 사진을 찍어봤자 기분만 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금까지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김빠진 고무 풍선 마냥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우리 앞 테이블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어 작업하던 젊은이가 다가오더니 저기 괜찮으시면 제가 찍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손여사는 고맙다며 핸드폰을 그 젊은이에게 넘겨줬다. 핸드폰을 받아든 젊은이는 우리를 손여사가 앉았던 자리에 나란히 앉아보라고 했다. 빗속에 서 있는 창밖의 커다란 가로수가 배경이 돼 화면이 더 멋지게 나온다면서 말이다. 젊은이는 성의껏 사진을 찍으며 웃으세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진을 확인한 후 젊은이는 만족스러운 듯 손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우리 둘인 사진을 보며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 웃었다.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여러 장이나 됐다. 진짜 잘 찍었네요. 고마워요. 자리로 돌아간 젊은이는 다시 귀에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바람직한 젊은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날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 한껏 들떠서 수다를 떨다가 아쉬움을 안고 헤어졌다. 만약 노래 교실에 다니지 않았다면 손녀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날처럼 분위기 있는 사진도 찍지 못했을 것이다. 노래 교실에 다녔기에 갱년기도 별탈 없이 잘 넘겼다.

전에는 카페 같은 곳은 젊은이들의 전용 공간이라는 생각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종종 분위기 좋은 카페에 찾아 들어간다. 향긋한 커피향을 맡고 카페마다 다른 인테리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의 우울함이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 20여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바삐 살아온 나는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새 삶을 살게 됐다.

금방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임영웅의 노래입니다. 인생.

네, 인생이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가사에 귀 기울여 들으셨나요? 네, 워낙 리듬감도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가사에 집중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안계숙 작가님의 글 노래의 힘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래요, 노래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또 노래 교실에 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고 또 잠시 쉬어가는 타임, 아, 저로서는 정말 부럽습니다. 노래와 함께 행복한 이런 후반생을 즐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노래로 100세 시대 제2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삶의 활력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배우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을 계기로 가장 젊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인생 최고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럼 네, 제가 준비한 노래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곡을 준비했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어떤가 싶어서 네,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배워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함께 노래를 우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흥룡강 초선호 방송 여성클럽 노래교실입니다. 네, 함께 미운 사랑 배워봅니다.

네, 미운 사랑 어떻게 따라 부르셨나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요. 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더 밝은 에너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내 인생의 황금기는 과거의 어느 해가 아니라 지금 이 숨들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남자의 후반생이란 책 중에는 인생의 전성기와 관련해 이런 한 단락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전성기. 지지부진하고 추락만 해온 자신에게 전성기 운운하는 게 우습게 들린다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것뿐이라고. 혹 이미 좋은 날은 다 지나갔고 내 인생의 전성기 역시 흘러간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람에겐 이렇게 다짐하듯 말해주고 싶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네,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전성기만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늘 침체기가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매번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일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 기회와 선택이 주어지죠.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10대에는 20대를 생각하고 20대에는 30대를 생각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살아보니 정말 그렇네요. 노력이 힘듭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응원하면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정초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이 전성일 수 있고 40, 50대 중년은 쌓아온 경험을 조화롭게 빚어내는 지혜가 전승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빈잔에 차오르는 향기라면 각자의 잔을 채우는 시간표는 저마다 다르겠죠. 네, 오늘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아쉬움이 남지 않는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폰을 보니 큐큐창에 뭔가 뜨고 있었다. 뭐지? 허기심에 클릭했더니 그 해의 어느리라는 창에 내가 2년 전에 올린 게시물과 메시지식으로 올린 짧은 글이 뜨고 있었다. 내가 뭘 썼지? 도장의 이미지를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썼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다. 화룡의 선봉림장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면서 들렸던 곳이었다. 맑은 겨울물이 흐르고 우를창창한 백양나무들이 키다툼을 하고 있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겨울가에는 정다운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있었고 겨울너머 목장에는 황소들이 요요히 거닐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찍어뒀다가 QQ에 올리면서 짧은 감수를 적은 것이 분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1년 전 어둘내가 올린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동안 나는 자신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도 1년 전 오늘에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감감 잊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는 내가 게시물을 올린 그날을 영케도 기억하고 2년 후의 오늘 바로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추억을 되찾게 하고 있었다. 내가 QQ를 사용하고 있는 한 이제 내년의 오늘에도 후년의 오늘에도 여전히 해마다 뜰 것이다. 참으로 현대 컴퓨터 기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컴퓨터는 지난 일들을 고스란히 재현시키면서 회상하게 한다. 누가 언제 올렸든 일단 사이버상에 오르면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시스템의 설정에 의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못하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 기억은 아마 지금보다 희미해지고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뇌세포가 무한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의 극히 적은 일부분만을 사용할 뿐이고 그렇게 사용하여 저장한 기억들마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언젠가 친구들과 같이 앉아보니 다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거의 대머리로 되어가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고 대부분은 눈 까며 얼굴에 세월이 남긴 두름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늦둥이 자식들을 보아 아직 서학교, 중학교생 아이들을 둔 친구들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했다. 말하다 보니 누군가 얼핏 말한 망각이 화제가 돼버렸다.

예, 난 가끔 집문을 잠그고도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오지 않았나, 전기 코드를 꼽아놓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성이 되돌아가서 확인할 때도 있어. 나도 그래. 이제 뭐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거든. 좀 전에 말한 것도 감감 잊을 때가 있어.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 지난번에 웃겼잖니. 저대 피를 들고도 쓰던 필이 없다고 집안을 뒤졌으니 우리 어쩌냐.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니? 말하다 보니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느새 슬프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돼버렸다.

물론 자주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았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드넓은 중화대지를 두름잡으며 중앙집권제의 첫 강대한 합중국을 만들어낸 유대한 진시황도 장생불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거대한 릉에 안장됐다. 역대의 많은 제왕, 제후들, 무수한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그 꿈을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여지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장생불로는 우리의 희망사항인듯 싶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장생불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온 모든 기억들과 소중한 추억들이 오래오래 간직된다면 그것 또한 장생불로보다 더 빛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 내 삶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기억의 필린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인생의 크나큰 축복이 아닐까.

주말에 엄마 집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큰 자식이라도 한번 가면 항상 바리바리 싸주셔야 직성이 풀려 하는 엄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푸는데 엄마 전화가 울렸다.

이젠 정말 기억이 점점 말이 아니구나. 누가 오면 줄이고 오전에 소고기를 사다가 졸였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걸 깜빡했구나. 이 기억을 어쩌니? 아,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랑 천천히 두고 잡수세요. 어차피 장조림이라 잘 변하지도 않는걸요. 하지만 엄마는 아닌 듯 싶었다. 너가 온다니 일부러 시장까지 봐서 제일 만만한 소고기 등심을 사서 졸여놓은 건데 이젠 정말 어디 메모지라도 써 붙여야 하는가 보다. 기억력이 날로 못해지니 못내 아쉬워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서글픈 것은 그 생로병사의 진행 속에 우리 뇌세포도 서서히 사멸돼가면서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다.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예쁜 기억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모든 기억들이 다 아름다울 순 없다. 살다 보면 되살리기에도 끔찍한 경험이나 일들도 우리 삶에는 불협화음으로 가끔 존재한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때론 아름답게 때론 아프게 남게 되는 것 같다.

누군가는 기억 상실로 가슴 아픈 기억을 잊으려 하고 누군가는 오래오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담아 간직하고자 하기도 한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기억 상실 환자가 잊혀진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순간순간이 만들어가는 기억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픈 기억이라고 회피한다면 그 사람의 기억은 완전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기억이든 그 자체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나한테 속한 불가분리의 한 부분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 설사 우리가 서서히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의 섭리인 이상 연연하지 말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기억을 고이 간직하는 것,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지워지는 기억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망각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내게 차려진 모든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서서히 우리 삶의 황혼석으로 걸어가는 것. 기억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놓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향수하는 것. 그 또한 기억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기억들에 혹은 어쩌면 슬프거나 아팠을 기억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달고 시고 쓰고 매운 그런 갖가지 기억들이 있어 한 번 가는 우리 생이 더 풍요롭고 완전한 것은 아닐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의 저 언덕에 생화 한 송이 꽂아버리라. 싱싱한 내음으로 풋풋하게 다가오는 생화처럼 우리 기억의 순간순간들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떠나가는 기억들을 미련 없이 곱게 바래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는 기억의 저 언덕에 항시 은연한 생화의 향기가 감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화님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기억의 저 언덕에 생화 한 송이 꽂아버리라.

네,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책 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이지만 일단 자기 자신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네, 간단한 몇 마디 말이지만 무게 있는 진리네요. 가장 강한 힘은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발휘되겠죠. 게으름과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를 다짐해보게 됩니다.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키우고 강한 힘을 키우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질주해봐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류수입니다. 우리성 벼와 대두, 옥수수 등 3대 곡물 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성 각지에서 가을 수확 준비로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환그룹 군천 농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가 맑은 날씨를 이용해 대규모 항공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리 시기에 병충해 예방 및 조기 성숙 촉진과 달리 드론은 벼의 황숙기 단계 생장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수확을 위한 정보 지도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며 향후 한 달간의 기상 상황과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농경지의 작물을 먼저 수확할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경지 순찰 시스템은 이미 전성 177개 스마트 농장에 보급됐습니다. 올가을 수확 준비에는 현대화된 지능형 장비가 각지 농경지에 널리 적용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며 곡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을 보장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불리한 기후 조건의 영향을 극복하고 량호한 토양, 종자, 기술, 방법, 시스템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진해 안정적 증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전송 각지 농가의 과학적 수확을 더 세밀하게 지도하기 위해 900여 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기상 및 작물 생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각 농경지의 특성에 맞춘 가을 수확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대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전 해당 풍동시설을 중심으로 전국 공기력학, 인공지능, 결빙 시흥 분야 전문가들이 집결해 조공경제의 특화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전문가와 학자, 기업 관계자들은 덕도공항에서 오대련지 야외 이동식 결빙 풍동시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겨울철 자연 좋은 환경을 활용해 항공기 결빙 비행 상황을 모의 실험할 수 있으며 C-909 항공기 한랭지 적응 비행 시험 및 국산 대형 항공기 엔진 등 핵심 장비의 결빙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독특한 좋은 자원은 오대련지 조공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대련지는 대형 항공기 결빙 안전 공동 연구실 시험 기지를 조성했으며 다수의 훈련기 실습 비행 로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저공 플러스 비상 대응, 저공 플러스 문화 관광 등 다각화된 응용 시나리오를 확장했고 민간 항공 동북 지역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국가급 무인 항공 시험 기지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현재 전송 각지에서 문학 IP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과 업태 혁신, 테마 료행 로선을 육성함으로써 경치 구경 관광에서 몰입형 료행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발전 경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소홍고택은 호랑구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입니다. 고택 안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호란하전에 묘사된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마법 같은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올해 소홍 고택에는 소홍 작품 테마 전시관과 소홍 테마 친필 전시가 새로 마련됐고 정원에는 AI 애니메이션 증강현실 인증 포인트도 설치돼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호란하전의 AI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홍 고택은 무료 고양이 카페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고택에서 약 3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구조해 키우면서 고풍스러운 오래된 저택에 힐링이 되는 생활의 정취가 더해졌습니다. 이는 이곳의 새로운 인기 비결이 됐습니다. 서술 플랫폼에서 소홍 고택의 고양이 관련 주제의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각지에서는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문화로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할빈시는 명작을 따라 료행 떠나자 이벤트를 출시했습니다. 어둠이 깃든 할빈 등 문학 IP를 중심으로 몰입형 극장 공연과 역할 인증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목단강시 횡도하자 유호산 영화 촬영지는 림의 설은 원작의 줄거리를 밀접하게 반영해 복고풍 의상을 입고 거리를 거닐며 읽는 곳에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체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북극 마카에서는 얼구나하강의 오른쪽 이슥, 북극촌 동화 등 우수한 문학작품의 인기를 활용해 최북단 테마의 우체국에 북극 동화 서점을 새롭게 추가하고 일련의 문화 창의 상품을 개발해 경계를 넘나드는 용합으로 최북단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도록 했습니다. 삼림 피복률이 83.8%에 달하는 이춘은 올해 숲속 체류 및 건강 요양 관광을 내세우며 우수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2026년 여름철 가장 빠르게 인기를 끌었던 작은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숲속 치유 프로그램은 수관층 호흡법, 산림 공명 호흡법, 트레킹 리듬 호흡법 등 다섯 가지 호흡법과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함께 어우러져 마치 숲과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봉산 양심곡 관광지는 올해 새롭게 리마 특산물 채집 구역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가시오갈피, 오미사, 령지버섯을 직접 채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 이춘은 유효 부지들을 재활용해 낡은 림장 부지를 꽃밭으로 둘러싸인 웰니스 민박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각 건강 휴양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전문 관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이춘의 여름철 온라인 관광 소비 금액은 전분기 대비 330% 증가했으며 숲속 건강 휴양 료행 관련 검색어 인기는 전국 도시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6 할빈 마라톤이 9월 13일 개최됩니다. 3만 명의 리너가 할빈 음악회랑을 출발해 양명탄 대교, 할빈 대거군, 성화강 습지를 거쳐 태양도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달리게 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공식 IP 마스코트인 파오파오를 공개했습니다. 청화대학 미술학원 사생팀이 디자인한 이 마스코트는 대서흥알령 숲속의 요정인 노루를 모티브로 해 마라톤이 지닌 자기 도전, 한계 초월, 불굴의 의지, 포기를 모르는 정신적 핵심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심의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의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용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집안에 들어서자 허리허리한 여자의 뒷모습이 안겨왔다. 그 여자는 토실토실하고 감실감실한 팔을 드러내놓고 머리를 감고 있었다.
1: 얘야, 괴보가 왔다.
0: 곽상이 왔다는 소리에 그 여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우며 깔깔 웃었다. 그녀가 얼굴을 쳐드는 것을 보고서야 곽상은 자기의 소꿉친구 양설을 알아봤다.
2: 아니, 양설이도 돌아왔구만.
3: 동무가 집에 오는데 나라고 못 오겠어요.
2: 하긴 그렇구만. 아, 그런데 위생병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만.
3: 왜요?
2: 모두들 보십시오.

0: 이요. 위생병은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1: 위생병이 어쨌단 말인가요? 연장 어른보다 한급 낮아 보이는가요?
0: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집에 오자마자 머리부터 감으니 위생병이 다르다는 말이지.
1: 아직도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건 아니고?
0: 어린애라니, 이젠 어엿한 전사인데.
1: 그 말은 그만두고 우리 한번 키를 재봐요.
0: 아니,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소린데.
1: 잔말 말고, 자, 여기 서봐요. 어.
2: 양설은 곽상의 팔을 당겨 둘이 나란히 섰다. 곽상은 몸은 다부졌지만 키는 양설보다 작았다.
1: 자, 모두들 봐요. 내가 꾀보보다 더 크죠?
0: 아니.
2: 한쪽에서 재미있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설의 아버지와 이웃집의 허로수 노인이 시무룩이 웃었다.
3: 아이고, 저 애가 몇 해 동안에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고.
4: 저 애미는 저 나이에 저렇게 크지 못했지.
5: 아니, 이봐요. 저 애가 뭘 먹고 자라고 내가 저 나이에 뭘 먹고 자랐어요. 당신은 날 데려다 고장만 시켜놓고는. 난 당신에게 시집와서 멜대와 강주리에 눌려오다 보니 길을 펴지 못했지요.
1: 어머니, 나도 부대에서 공밥을 먹지 않았어요. 행군할 때면 부상병의 짐을 메주기도 하고 전투 때면 부상병들을 업어나르기도 했어요. 그 동무들은 120, 30근씩 잘 되는 동무들이죠. 그래도 난 그들을 힘들지 않게 업고 다녔어요. 어머님 그래 부상병들을 업어 날라본 적이 있어요?
5: 응?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 아무리 어째도 너희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이란 말이다. 이봐요, 이봐. 이럴 때 엄마는 또 혁명 경력을 내시오네.
0: 아, 그렇다고 큰어머니만 나무래서는 안 되지. 경력이 오랜 분들의 목구멍에는 간지럼을 잘 타는 뼈마디가 하나씩 있는데 이럴 때 몇 마디씩 하지 않으면 목구멍이 간질간질해 나서 견디지 못하는 법이거든.
5: 아니, 아니. 얘들이 왜 이 늙은 것을 골탕목이라 들어?
0: 아, 왜 큰어머니를 골탕목이겠습니까?
5: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오늘 서리가 집에 왔으니 이만큼 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크게 혼날 줄 알아?

0: 양설이 머리를 숙였을 때 이웃집 김사 아주머니는 그의 목에 누에만한 상처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다.
1: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2: 어디가 잘못됐는데?
3: 이거요?
1: 그래요. 여기 커다란 자국이 나 있어요.
3: 벌레가 물어뜯은 자리예요.
0: 예. 너 이 애매 속이로 들지 말어. 이건 분명 상처 자국이야.
3: 정말이에요. 이건 벌레한테 물린 자리예요.
4: 그러므니 양설의 말을 거짓듣지 마십시오. 그건 정에 맞은 자리입니다.
0: 그래, 내가 잘못 봤을 리 없지. 내가 전사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다고.
3: 벌레가 맞죠?
0: 아직도 벌레가 물었다고 우기는 거야?
3: 네, 벌레는 벌레인데 쇠벌레예요.
0: 여왕, 그만. 그럼 그렇다고 편지에다 말이나 할 거지.
3: 어머니도 참. 그러면 어머니가 밤낮 걱정하다가 병이 나면 어쩌려고요?
0: 큰어머니는 자홍색을 띤 상처 자국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속이 온짠해졌다.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기술 초풍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했냐? 내 애미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었다면 널 아예 군대에 보내지도 않았겠다.
3: 알았어요. 앞으론 개미한테 몰려도 어머니한테 알릴게요.
0: 예, 너 어쩌다 집에 왔는데 뭘 못 깼는지 말해봐라.
3: 난 그저 수수가루 지짐에다 최천어를 싸먹는 게 제일인데.
5: 그래, 뭐니 뭐니 해도 제고상물 맛이 제일이라더니 그 말이 과연 틀리지 않지. 저 애는 집을 떠난 지 여러 해 됐지만 아직도 고향의 음식 맛을 잊지 않고 있군.
3: 네, 참 이상해요. 난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수수가루 지짐에 쇠천화를 싸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배고프고 지쳐서 밖에서 자다가도 수수가루 지짐에다 쇠천화를 싸먹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0: 근데 오늘은 쇠천화가 없으니 내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구나.
3: 쇠천화가 없어도 돼요. 그냥 수수가루 지짐에다 대파를 싸먹어도 돼요.
0: 그래? 그럼 내 얼른 수수가루 지짐을 구워줄게.
6: 이때 허로수 노인이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양설 쪽으로 다가앉았다.
5: 얘야, 그 밖에도 네가 즐겨 먹는 게 또 있는데. 아이고, 한 발 늦게 오다 보니 먹을 수 없게 됐구나.
3: 네? 그게 뭔데요?
5: 참외 말이다.
3: 참외요?
5: 그래, 내가 사가놈의 집에서 원두쟁이 노릇을 할 때 네가 참외를 도둑질해 먹던 일을 잊었느냐?
3: 내가 도둑질하는 걸 언제 봤어요?
5: 난 참외밭에서 네가 신던 꽃신을 준 적이 있지.
3: 난 그래도 모르는 줄로만 알았어요. 큰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한 노릇이에요.
0: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언제 너더러 참외를 도둑질하라고 시켰냐?
3: 어머니 잊은 모양이군요.
0: 내가 뭘?
3: 그해 유키영 동무가 우리 집에서 병을 치료하고 있을 때 포도를 먹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죠?
0: 그런 일이 있지. 그런데 남대없이 참외는 또 뭐냐?
3: 어머니는 포도 사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와서 참외나 몇 개 뜯어오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0: 내가 그랬던가?
3: 그래서 난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참외밭에 기어들었죠.

0: 어느덧 시간이 포근히 지났다. 호로수 노인이 집으로 가려고 일어서자 곽상도 집에 가려고 서둘렀다.
1: 똥은 좀 기다려요. 기나게 할 얘기 왔어요.
2: 무슨 이야기요?
1: 당면한 정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2: 당면한 정세?
1: 그래요. 조선전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요?
2: 아니, 인민군대가 순조롭게 진격하고 있지 않소?
1: 처음에는 그랬지만 요즘 미국 군대가 인천인가 하는 곳에 상륙하여 인민군대의 퇴로를 끊어버렸대요.
0: 고기를 썰고 있던 큰어머니가 다가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2: 특무놈들의 여운이 아니요?
1: 여운이 아니에요. 떠나오는 날 상급에서 정세가 긴장해졌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어제 신문에도 났어요. 난 기차에서 인민일보를 사보았어요.
2: 그 신문이 어디에서?
1: 가만 좀 기다려요.
0: 양설은 풍천 가방을 한참 뒤졌으나 신문을 찾지 못했다.
1: 아마도 물건을 정리할 때 신문을 기차에 두고 내린 것 같아요.
2: 요즘 마을에서 지주놈인 사청제도 신문에서 그런 소식을 봤다는 말이 돌던데.
1: 미국 놈들이 비행기와 군함을 수태 동원했대요. 인천이란 곳은 요충지래요.
3: 그럼 인민군대가 후퇴할 수 있을까?
2: 인천이란 곳이 어디쯤에서?
1: 누가 알아요? 난 이전에 우리나라의 동쪽에 조선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2: 큰어머니, 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0: 그 말에 바깥방에 있던 큰아버지가 한마디 참견했다.
4: 지도를 얻기 힘들거나 혹시 중학교에 다니는 사가놈네 계집애한테 있을지 모르겠지만.
3: 안 돼요. 그 여우 같은 놈이 지도를 빌리라고 하면 우리가 겁나서 그러는 거 하겠어요.
2: 그럼 어디 가서 지도를 구할 데가 없을까요?
3: 한 곳이 있긴 한데.
1: 어디요?
2: 어디요?
3: 대란이가 다니는 소학교에 네 선생한테 있을지도 몰라.
2: 학교 선생한테는 있겠지요.
3: 대란아!
5: 왜요? 왜요?
3: 네가 가서 네 선생한테 말하여 지도를 가져오려무나.
5: 지도요?
2: 그래. 우리가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 그래.
5: 알았어요.
2: 하지만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 돼.
5: 근심 말아요. 내가 누구라고.
3: 이 녀석들 참...

0: 에라니가 지도를 가져왔다. 여러 사람은 지도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조선의 바닷가를 찬찬히 훑어보다가 드디어 인천을 찾아냈다.
1: 찾았다. 바로 여기 동쪽 바다에 있니?
2: 여기는 조선반도의 중간이구만요.
1: 그래, 이렇게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니 가운데가 몽청 끊어진 거지.
3: 그럼 인민군들이 되돌아오자면 얼마나 먼데?
0: 곽상은 성냥가치를 끊어서 비례 잣대로 삼아 인천에서부터 대구까지의 거리를 재여보았다.
1: 천리길이 넘는 것 같습니다.
0: 모두들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방 안은 물 뿌린 듯 조용했다.
3: 인민군대는 절대 놈들한테 소멸되지 않아.
1: 그야 물론이지요.
3: 그런데 전투를 계속하면서 천리길을 후퇴하다가 부상이라도 입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을 보살펴줄 사람이 있을까?
2: 그렇게 큰 전투를 하자면 그런 준비를 어련히 하지 않았을라고요.
3: 그러고 보니 요즘 사창제 놈이 개 잡은 포수처럼 우쭐대는 것도 뭔가 알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구나.
1: 그놈이 또 우쭐렁거리던가요?
3: 오늘은 신샤벽부터 밭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몸 발치해서 나를 보더니 키득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냐.
1: 그놈도 시문에서 정세가 돌아가는 걸 알았으니 이제 제놈들의 세상이 다시 오는 줄 아는 모양이구만요.
3: 중국 사람들이 밥순이나 얻어먹을까 하니 그놈들이 또 달려드는구나.
0: 곽상은 얼굴빛이 굳어지더니 양설에게 물었다.
1: 부대에서는 별다른 행동이 없어서?
2: 그런 건 전달받지 못했는데요.
1: 아, 꼭 전달을 받아야만 알겠소?
2: 우리 유생병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몇 년간 부대 생활을 했으면 그런 김새를 잘 줄도 알아야지.
2: 그냥 토론은 몇 번인가 했어요.
1: 그래서?
2: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동원대회 비슷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1: 그럼 됐어. 꼭 군사행동이 있을 거요.
2: 군사행동이라고요?
1: 그래, 미국군이 조선에 기어들었으니 우리 부대가 동원되지 않을 수 없어.
2: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어떻게 하긴, 우선 부대로 돌아가야지. 아무튼 난 너는 집에 있을 수 없어.
0: 곽상의 눈에서는 불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그의 가슴은 원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타올랐다.

0: 저녁에 양설은 어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모녀는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1: 예. 너 받은 사람이 있지?
2: 네?
1: 다 그녀가 그런 말기도 하라 모차리니? 신랑과 말이다.
2: 아이, 참, 전 생각도 안 해요.
1: 넌 이 예매를 무엇으로 알고 있냐? 보상을 입고서도 그렇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혼산일도 날 속이고 있으니 말이다.
2: 좀 이따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1: 그럼 아예 지금 말해봐, 응?
2: 전 이미 정했어요.
1: 뭐? 정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2: 육동무예요.
1: 육동무라. 그럼 육희영을 말하는 거냐?
2: 그래요. 지금 뜨보반의 영예영장 육희영이에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때요?
1: 글쎄, 그 사람은 인물도 잘 쓰고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보니까 어쩐지
2: 왜요?
1: 어쩐지 친구가 아닌 것 같더라.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지의 향기가 넘쳐나고 장백의 메아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지니 청량함이 시원히 안겨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무더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장백산의 폭포수가 한여름에 시원함을 안겨주었는가 하면 장백산의 절승 경계가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채를 돋궈주고 있습니다. 하여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한여름을 시원히 장식해준 장백산의 폭포수와 함께 천하절승 장백산의 경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함께 노래 장백의 명주를 감상합시다.

하늘 높이 솟은 장백 민송의 매력에 빠져 장백산 폭포도 노래하고 산새들도 날아와서 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송은 연변의 정이 들어 천년만년 설렐 것입니다. 광동성 광주에 거주하는 한정금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한정금 씨는 올해 여름의 피서지로 장백산을 찾았는데 장백산의 시원함과 매력에 너무나도 감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장백산에 꼭 가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향의 분들도 꼭 장백산을 찾아보기를 바란다면서 노래 장백의 폭포수를 요청해봤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장백산은 옹위로움과 수많은 보물로 신비의 산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장백산의 신비로움을 찾고자 해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연길시에 살고 있는 박정민 씨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다가 많은 타양 관광객을 보게 되고 관광객들로부터 연변에서 꼭 찾아야 할 관광지를 질문받게 됐다고 합니다. 박정민 씨는 연변의 서시장, 민속촌 등 관광지도 많지만 그래도 명승지 장백산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 생신이신 어머님에게 소품 자가용과 주유소를 요청해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뭐란데?
2: 글쎄 뭐 들어간다는데 어째 이랬는데?
1: 아이, 정말 당신 저희 정말 은행 문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겠는가?
2: 아이, 글쎄 내 말 들을 수 없어. 글쎄 당신 본도에 대해서 당신 쓸 권리는 있지만 나도 알아야 되지, 개쓴데 글쎄.
1: 야, 정말요? 그럼 너 야, 당신 딸 내 요 돈을 어디 쓰자는 것 딱 알고 싶으면 내 속 시원하게 내 원은 풀어줄게.
2: 말 없어.
1: 야, 여기 내 야! 여기 내 다 쓰기 전에 전에 내 자가용하고 내 저기 떼들어 싸겠다는 게 어째?
2: 아이, 기왕 5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그저 맨날 내 통장에 돈을 다 꺼내서 쓰겠다고 집에서 고함치면 나 이길 나오면 나는 길을 어떻게 하란데 어떻게 하란데?
1: 아이, 뭐, 고함치면 내 목아지 아프지. 당신 목아지 아픈가? 생각해?
2: 아이, 그러잖아 가지고 자가용 싸든지 뭐 떼들어 싸든지 내하고 토론을 어째 아이 한번.
1: 뭐 토론? 싹싹 그도치어라. 이번에 당신하고 한 번도 토론하면 천원 이번 포라당 나가고 또 두 번도 토론하면 또 2천원 포라당 나가고 한 달에 몇 번 토론하는 게 많으면 포라당 나갔다. 뭐 토론 무슨 개통한 토론이야.
2: 이랬는데 그렇게 몇 번 포라당 한 게 다 우리 본가집 일내 포라당 나갔는데 아니 당신의 시집에는 얼마나 많이 포라당 나가는지 안도
1: 이번 싹싹 그도치어라. 내 지금 미국에 나갈 때는 머리도 아예 내밀고 일전에 한 푼 보태는 없던 게 아이 돈 좀 벌어오니까 아이 생전에 댕기자도 사돈에만 팔뚝까지 찾아와가지고 우이 이거 바쁘네 좀 보태주 저거 바쁘네 좀 보태주 그저 쥐에 속옷 넣어서 살살 나가는 바람에 일단 금방도 40만 밖에 없다데 전체를 그저 싹 가시 쪽을 싹 빠져가지고
2: 말은 나가는 사람들 나는 우리 현재 한 번에 천 원씩 부조라 해도 당신의 현재는 3천 원씩 부조라 했었구만 무식이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1: 아이 그렇지 않고 이봐 우리 형제는 셋밖에 안 되지만 당신 형제는 아홉이다 아홉이 이거 비년 따지면 300원에 309 에이구 내 이 집에 서방 들어가지고 이 집에 형제 아홉은 이러면 암 손내는 게 9달 거다 9달 무슨 뭐 군인이 그렇게 많아지냐고
2: 계속 이렇게 따질 얘기를 하겠습니다.
1: 뭐 어째
2: 이렇게 따질 그래 그게 다 우리 본가집 이래 나갔습니다.
1: 지
2: 당신의 신집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소식당 품고 말하니까 그랬지.
1: 야 이거 어떻게 지주 새끼처럼 장도 꼬지 해놨구나. 야 목구멍 확 터지게 공포를 해라.
2: 2000년 아 2001년 1월 7일 당신 근적하구만 아마 빨리 가서 비벌과 엄마를 봤다가 불행하게도 파출소에 포로돼가지고 우측하게 가서 5천원 벌금 했습니다.
1: 아이 뭐시게 아 그게 저

0: 무슨 이게 이렇게 마음이 이게? 아니 내가 이게 빠지게 보러들 모두 싸게 임대다 다 쳐준단 말이야 이게. 아니 가만 요는 며칠 전에 내 요동시에 저기 천원 가시가 딴 종이 요 무슨 겐가?
1: 어? 알기 쉽습니다.
0: 뭐요?
1: 아니 시아버지 환갑 선물 싸게 하는 게 돈이 없다면 내게 와서 오빠간 절대 말하지 막 날 그저 천원만 귀하죠. 이랬더만 걔네가 당신에게 따질까 내 방법도 없어 말하구만 나타나지 마소.
0: 야! 절대 당신 그렇게 야우 그렇게 모색하게 노래 어? 나도 해보자 장구 해놓은 게 있다.
1: 야 스스럽고 치사하구만.
0: 왜였지?
1: 나를 지치 새끼처럼 장구를 만들었다는 게 당신의 남자라는 게 그런 걸 만든 거
0: 왜였지?
1: 그렇게 이렇게 여러 대다 신경 쓰다 포들지 못한 게 이렇게 마르지.
0: 나도 경제골이 있다는 게요. 똑바로 들으라.
1: 할 말 있겠다.
0: 2003년 2월 26 요나단 내 생일날이야. 과로 열부 재수 없는 날 바로 닫고 미옥이 처제 뭐 동네 로인들은 저기 뭐 행복을 갖다 줘야 된다며 저 양로원을 꾸리겠다고 돈을 저기 3만 원을 가져갔음. 바로 열고 똑바로 들어라. 아주 성범인 여자인.
1: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 좀 감기 없다가
0: 어째
1: 이런 전일한 것도 다 말할래.
0: 그거는 내버려두는 나를 더인다. 또 있다. 아이고 야야 2003년 7월 15일 소가로 열고 요날은 소가비를 뜯다가 이빨이 부러지던 날 바로 갖고 칠성 처남 뭐 식당을 꾸리겠다고 돈을 2만원을 가져갔음. 바로 열고 내 돈 가져가서 확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째 예
1: 우리 해제는 다 이렇게 좋은 일에 딱딱딱딱 써주마. 당신의 해제는 다 그런 모절상에 우치성 한 대나 쓴단 말이구만.
0: 아유 어쨌든 내가 빼빠지게 벌어온 돈이니까 나에게 이 돈 가지고 자가용하고 대출로 싸겠다는 게다. 뭐라?
1: 정말 그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0: 아니 쓴대 아주 뭐
1: 잠깐만 그대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0: 하나 탑
1: 아니 내 말 좀 이거 조금 더 좋은 데다 쓰면 알겠겠습니다.
0: 예 이건 나만에게 배때수 수신하는 거.
1: 아이 그니까
0: 어쨌든 야금장 다 써.
1: 아이 내게 좋은 생각인데 내 말 좀 들어 없어.
0: 아이 뭐
1: 그거 그렇게 사지 말아야 된다는데.
0: 아이 돌아가 좀 하지 마.
2: 아이 못해 못해 내 못해. 아 남의 은행 문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인데? 예?
0: 아이 물론 다 아무리가 아이 나 이게
1: 떡이야.
2: 세계란도?
0: 아이고 뭘 내가 통장도 도둑이라고. 아이 사람이 이게
2: 아 이게 도둑이래. 아이고 마이
0: 아이고 내 이제
2: 아이고
0: 당신 어째요?
2: 어찌 어째
0: 아이고 내가 도둑이 아니라
1: 어스구만 내 통장 도둑 지냈으구만.
0: 아이 사람이
2: 이봐 당신 펄은 대낮에 단이 크구만 야 강도지래 가격
0: 아이 이거 뭐 어째요 내가 도둑이 아니라
2: 야 이게 말이 많다.
0: 아이 내
1: 야야야 얘는 대지 말고 그 저기 통장만 뺏어내 했어.
2: 예예예 아이 때리고 여기 때리라 하시네 신디.
0: 아이 저 여보 당신
2: 무시게 여보 아이 이나 그냥 잊어버렸거나 이게 도둑놈인 게 아니라 유험한 거지 개맥구만. 어?
0: 아이 저 여보 당신 가만히 있는가
1: 통장 줬어.
2: 아이 당신 이제 이 아줌마 누구라고?
0: 나 저 내 마마라
2: 마마?
0: 내마마마마마누라
1: 아이구만 통장 아이 순 통장 도둑이 있구만.
2: 그렇겠지 글쎄
0: 아이 야야 네 어디도 다른 남자 봐도 댕기자야 니
2: 아이 당신 잠깐만 말 말라. 아이 당신 같은 거는 야 도둑놈에다가 유망제까지 개맸길래 어느 판결 같은 거는 희찍고 받는다 가격 끊어.
0: 아이고 내도 도둑 아니야 내 몰라 그냥 답답다야
2: 일어나게.
0: 아니 내도 도둑 아니야 내 뭐 이런 사람
2: 일어나라.
0: 아, 그 사람들도 답답하다 그게.
2: 이나 그냥 이게 말로 하니까, 아, 일어나, 봐봐, 일어나, 봐봐.
0: 아, 내 뭐지, 가게 나서 싱거운 사람들이야.
2: 이야, 이거 이게.
1: 아줌마
2: 답답하다. 저런 도둑놈

0: 맞아봐야 정신 차려.
1: 아니야
0: 계속 나 풀거리니 이거. 답답하다야. 아하, 아줌마야. 아이, 어째 이래도 얘? 아이, 아줌마, 아줌마.
1: 이럴 때는 이 사람 내 나는 애꿈만.
0: 예?
2: 옳단데. 아이, 뭐, 우리 있는 눈치 보면 뭐, 모르겠어.
0: 아, 아줌마. 예? 정말 이부인 남편이 옳습니다.
2: 아이, 뭐, 옳단데.
1: 내 나는 내 옳습니다.
2: 예.
0: 이번터 아 부부가 싸움하면서 정말 재수없이 아이 그래 공작하는 사람 이렇게 막 끌어들임도 얘 부부가 싸움이
2: 아이
0: 그 정말 오늘 재수없다
1: 아이 됐어
2: 아이 정말 이게 정말 우리 부부간 이래 이 비치기는 정말 싱겁겠지만은 참 한번 우리 이 얘기 좀 들어보고 한번 좀 결파 좀 내려줘 예?
0: 아가씨 이야기를 하소 예, 무슨 일?
1: 당신 복잡하야 야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됨도
2: 아니 누가 말은 누가 이거 당신은 내 말 고분고분 들어서 뭐 아 일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되는가?
0: 아 됐구만 자꾸만 다투지 마소 도대체 무슨 일이름 예?
1: 아이씨 내 말하기 없어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온 게 한 70만 집에 있었어.
0: 아이 벌어왔구만.
2: 야 웃기고 있네. 그게 대체 당신 번 돈이 갔는데 내 번 돈이지.
1: 글쎄 전화 그네 번 돈이 올수구만. 걘데 어떻게 이 몇 해 안에 돈 어떻게 나갔는지 한 30만 있다 나갔어.
2: 싸움이 부수적이 됐던
1: 거야. 잔치고 뭐 회갑이고 뭐 생일이고 뭐 제사고 이런 게 아저씨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다 나남이 다 있는 일인데. 걔네 저거는 큰 조개는 글쎄 비방 악말 받다 5천원 벌금 냈지. 둘째 조개라는 게 싸움 팔아준다고 미명 걸고 남의 싸움 글쎄 깜빡 매겠지. 나 이런 거 어디다 다 말하겠습니까.
0: 야, 야, 저거 망설였구나 그 정말.
2: 잘한다. 그리 가성 이름 싹 폭내라. 옛날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하라. 나는 할 말이 없는가. 전부는 그 이 집에 여동생 그 뭐 싱겁게 양모를 꾸른 다음에 3만 원 가져갔지 또 이 집 오빠도 뭐 식당 보다 2만 원 가져갔지 이번에 내 할 말이 따닥따닥해도 들어봐 알 말한다
0: 아 그렇게 뭐 힘겹게 번 돈은 망상 쓰면 안 됐지 뭐
2: 아니 그렇길래 예.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돈 40만 원 가지고 내 저기 뭐 자가용 하나 싸고 그 다음에 땡큐로 예. 하나 싸겠다는 거야
1: 그럼 이게 다 죽은 돈이지 산 돈도
2: 에이 죽은 돈 산 돈이지
1: 그저 그거는 그렇게 죽은 돈은 뭔데 감수게 됩니다. 그래 대디로 싸서 뭐라고 자동차를 싸서 뭐 하겠습니까?
2: 이게 쓸데 그 가뜩하지. 저 하다못해 그 여름에 그 꽃이 탈라갈 때도 날아갈 때도 타고 다니고 무슨 저기 깨미 뜯으러갈 때도 타고 다니고 하다못해 그 저기 미꾸라지 제발 올다 타고 가면 안 돼.
1: 저렇게 말이 아예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기껏 군기를 했다는 게 그저 그 정도인데 조금 멀리 아픈 애라고 없어
2: 아 글쎄 내 멀리 내가 보자니까 좀 높다 사는 대표사이 앞에 타고 가르마께서 알게
0: 야 이분이 대단히 있을구만 예?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당금 살 집이 없어도
2: 아이 살 집이 아주 좋은 게 있지 지금 사는 게
0: 야 이거 없어 그러면 집을 사서 또 뭘 하고 자가용 사서 뭘 하겠어
2: 아 그 집이 다 없어지는데
0: 이거 없어 저 아줌마 이야기만 따나 그러면 다 그게 죽은 돈이 됐구만
1: 내 말 좀 없어
0: 예예예 아, 예, 예.
1: 내가 원래 이 말 전화
0: 이건 없어
1: 예. 내가 원래 전화가 내가 말을 못했는데
0: 예.
1: 내 이 돈을 가지고 그 슈퍼를 꾸리자 그러지 않으면 또 주유소를 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만
0: 아줌마 예. 그 생각 정말 잘했었구만
1: 잘했습니다
2: 사람이 일반적인 슈퍼를 개누고 꾸릴 수 있어도 주유소 누가 개누고 꾸리게 한답게 그게 다 국가에서 하는 게나 그런 거는
1: 그래 그래 신문을 벗어 신문을 전번에 예. 저기 천지부 거기 들어가서 예. 그 집에 가서 무슨 일을 보다가 우연하게 신문을 본게 거기서 예. 개를 주유소를 꾸려도 된다는 그런 걸 내가 봤어
0: 아 옳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왔었구만 이게
2: 무식해
0: 정말이구나 진짜구만 이게 이게 지금 안쪽에 가보소 지금 안쪽에 가보면 예, 사람들 개물로 이거 주유소를 끓이는 게 많았구만
2: 아 저 정말인가
0: 정말입니다 예 이봐서 그래 생각해봐서 그러면 이게 주유소를 처 끓이게 되면
2: 어?
0: 나라 건설에도 그 공원에 서는 게
2: 그래.
0: 택시 기사들한테도 그 별일을 했다 줘
2: 그래
0: 개인도 돈 벌고 얼마나 좋았었는데 아이 그랬습니다
1: 아이고 그렇대고 이렇게 돈
3: 하는데
4: 예, 우리 아들도 외국 유학 보내고 예, 형제 간에도 예. 모두 농가 쓰고 사회도 또 좋은 일을 아이,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옳은 말이
2: 한 번씩 아니 진짜 그렇다고 내보면 모두 싸게 아니 이제 자가장 싸고 무슨 뭐 대출로 싸겠어 예. 아니 진짜 나 임대료 투자하겠다
3: 아이 옳습구나
4: 예.
2: 아니 근데 그 40만 원 가지고 고르세 있는가?
3: 예 40만 원은 뱀뱀이었구나
2: 여때 그런 거 이렇게 하겠다 정말 내가 우리 저 안도 좀 민물 지내다가 떼띠 주워서 다 뿌려놓고
3: 예.
2: 아니 또 이제 좀 이렇게 본 다음에
3: 예.
2: 그 다음에는 잘 우리 자치소수도 연기를 다 가가지고 이 떼띠 본점 간판은 저 어때띠 주워서 야야 그 앞길이 진짜가다
3: 야 원장이 있었구만
2: 되겠다
3: 이리 왔어. 야, 그래 뭐저는 주유소를 끓이는 데다가 결정했었지.
2: 야, 이게 두 말이고 잔소리지.
3: 생각 잘했었구만.
4: 이 왔어.
3: 이 왔어. 내 말 좀 들어. 지금 외국에 가서 벌어온 돈을 이 돌아와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2: 아, 그래 근심하는 게지.
3: 예, 얼었구만. 예.
2: 아야,
3: 어제 또 무슨 일이?
2: 이 잘못됐다.
3: 무슨 일이냐?
2: 이거 괴입은데 이게 떼떼 주소 탁 뿌려가지고 예. 이 왔다 갔다 한 차들이 내 휘발유를 먹고 우리 싱싱생생 뛰어 차들이 예. 이 떼떼 닮아가지고 어쨌든
5: 장대사는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고 힐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겹고도 웅미로운 경치가 고향의 맛과 정을 느끼게 합니다. 영정시 용문가에 살고 있는 림창선 씨는 현재 한국에서 고생스레 일하시는 누님께서 얼마 전에 몸이 편찮다고 하여 걱정하고 있다면서 누님에게 문안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림창선 씨의 누님께서 장백의 정기를 받고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를 보내드립니다.

대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인데요. 김애화 씨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손끝에서 자라서인지 부모님 사랑보다도 외할머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여 김애화 씨는 80고령의 외할머니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앉으시어 손녀딸의 효도를 많이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손녀딸의 소원대로 김애화 씨의 외할머니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노래 장백가요를 보내드립니다.

장백산 마루에 두둥실 해가 뜨니 푸르른 림에는 녹파만경 자랑하며 설레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흘러내리는 장백의 폭포수는 물 한 개를 곱게 들이우고 장백의 명주를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서 장백산의 길을 받아 건강하고 즐겁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아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哈。

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노래와함께오늘프로시작하겠습니다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은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표현은 현대적인 문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래된 속담 중 하나로 인간관계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대개 부끄러움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또는 공적 공간에서의 예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이 속담은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속담의 기원을 살펴보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반영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물고기와 같은 음식을 대문 밖에서 구워 먹는 것이 불경스럽거나 집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행동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섭취하는 것이 예의였고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사회적 체면을 망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공공예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가정과 사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경계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공의 공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속담을 풀어보며 그 유래와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고대 중요한 단백질원 중 하나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식사로 사용했으나 물고기를 구워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음식 준비 방식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구이 형태로 먹을 때 특히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대문 앞에서 이를 구워 먹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상 대문 앞에서 큰 불을 피우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부주의를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불쾌함을 초래하거나 이웃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바로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즉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공공의 예절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한 경고입니다. 공공의 예절이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행동이 핵심적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은 이러한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그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방출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부족을 나타내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라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신의 편의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다면 그 순간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본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에서나 개인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속담의 교훈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배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상대방과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는 사회적 유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이때 사회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결국 사회적 고립이나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회적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타인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치짓고 어떻게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타인의 불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속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예절과 상호 존중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지만

0: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배려, 예를 들어 SNS에서 부정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공공의 공간에서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게시물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타인의 감정과 여건을 고려하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예의,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들과의 협업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 그 행동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려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교훈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 속담은 그 자체로 자기 성찰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지 타인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 더욱 풍요롭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우 그것은 곧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스스로도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더 이상 대문 앞에서 물고기를 구워 먹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이며 결국 더 나은 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문 앞에서 물고기 구워 먹기라는 속담은 배려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예절을 지키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항상 성찰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하루를 보내다 문득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거나 괜히 예민해지고 분명 잠도 잤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흔히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거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 섭취가 필요할 때 몸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지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갈증이 나면 입이 마르고 휴식이 필요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듯이 특정 영양이 부족해질 때도 몸은 나름의 언어로 이를 알립니다. 고기 섭취와 관련된 신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반드시 육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며 몸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단백질과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원하고 있다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입니다. 특별히 과로하지 않았고 생활 리듬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몸이 전반적으로 축 처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단 음식을 찾게 되지만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자극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몸은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과 회복 재료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기는 근육과 혈액, 면역체계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몸이 회복 국면에 있을수록 그 필요성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성격이나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리기 쉽지만 몸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때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식사량은 충분한데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꾸만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포만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양 밀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배부르다고 느끼지만 필요한 성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감정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집중력 저하 역시 눈여겨볼 만한 신호입니다. 머리가 멍하고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으며 말이나 행동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게을러졌다고 자책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뇌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며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일정한 영양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반이 약해지면 생각은 흐려지고 판단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평소라면 금세 괜찮아질 피로가 오래 남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몸살처럼 뻐근함이 지속된다면 이는 몸이 스스로를 복구할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기는 조직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성분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스트레스가 늘어난 시기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를 더 원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신호는 배고픔보다는 회복이 더디다는 감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의 형태로도 몸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소에는 크게 끌리지 않던 음식이 유독 눈에 들어오거나 채소나 가벼운 음식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씹는 감각이나 묵직한 식감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될 때 이는 몸이 더 밀도 있는 영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식욕을 누르기보다는 왜 이런 욕구가 생겼는지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호들이 반드시 극단적인 결핍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항상 최악의 상태가 되어서야 경고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 때 비교적 조용하고 애매한 형태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생활 습관이나 정신적인 문제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언어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고기 섭취를 필요로 할 때 보내는 신호는 배고픔이라는 단순한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운, 감정, 회복, 집중, 만족감처럼 일상의 여러 층위에 걸쳐 나타나며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신호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고기 섭취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판단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사람의 몸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소모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육은 움직임 속에서 미세하게 손상되고

혈액과 세포 역시 일정한 주기로 새로 교체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사가 가볍거나 특정 식품군에 치우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겉보기에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때 몸은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재료를 찾기 시작하며 그 요구가 식욕이나 컨디션의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 분명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빠르게 소모되는데 이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하면 몸은 쉽게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이때 단순히 달콤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으로는 몸이 원하는 안정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다 묵직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찾게 되며 고기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평소와 같은 식사량을 유지하더라도 체감되는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힘뿐만 아니라 움직인 뒤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이 준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는 쉽게 쌓이고 쉽게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고기 섭취 욕구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위해 보내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식단을 가볍게 유지하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결핍에 더 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큰 불편함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컨디션 저하나 허기와는 다른 공허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위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고기 생각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요인 역시 몸의 요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몸은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물리적인 지지를 원하게 됩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는 씹는 과정에서 감각적인 만족을 주고 식사 후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을 찾고자 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지치고 허한 날에 고기 요리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잘못된 식습관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환경, 계절, 활동, 감정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시기에는 가벼운 식사가 잘 맞을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보다 밀도 있는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이전의 기준만을 고집할 때 발생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면 그 표현은 점점 더 강해지거나 불편한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 섭취에 대한 욕구를 느낄 때는 이를 단순히 참아야 할 유혹으로 보지 않고 현재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몸을 과하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식사가 지나치게 단조롭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 몸의 요구를 이해하게 되면 식사에 대한 선택 역시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 배경에는 에너지 소모, 회복의 필요, 정서적 안정, 생활 리듬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억누르거나 과도하게 따르기보다 차분하게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몸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그 이면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가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지금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훨씬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식사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를 특정한 선택이나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보신다면 부담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이 지치고 회복을 원할 때 이를 무시한 채 의지만으로 버티려 하면 오히려 컨디션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몸의 상태를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하면 식사 후의 만족감은 물론 전반적인 안정감도 함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를 섭취할 때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는 양이나 빈도를 따지는 문제라기보다 식사 전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고기만으로 채우기보다 다른 음식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몸은 보다 편안하게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가진 든든함과 회복력을 살리면서도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이나 원칙보다도 식사 후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편안함이 남는다면 그 선택은 현재의 몸에 잘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찾는 신호를 계기로 생활 전반을 점검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충분히 쉬지 못했다면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휴식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종종 여러 요구를 하나의 신호로 묶어보내기 때문에 고기 섭취 욕구 뒤에는 휴식이나 안정에 대한 갈망이 함께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사와 더불어 스스로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도 함께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의 태도 역시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먹거나 다른 생각에 잠긴 채 식사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으며 맛과 식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고기를 포함한 어떤 음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특히 몸이 회복을 필요로 할 때일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몸의 신호는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떠올리는 순간마다 무조건 따라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억지로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신호를 하나의 대화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가 가장 건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기 섭취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몸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 셈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휘둘리지도 않으며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과정 속에서 식사는 점점 더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결국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는 우리에게 지금의 속도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계기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시 맞추게 된다면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회복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부드럽게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안녕하세요.
1: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0: 정설한입니다.

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반공청은 최근 2026년판 근시예방치료지침, 사시, 약시진료지침을 발표하여 근시예방통제와 사시, 약시진료의 규범화 수준을 가열층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내내 우리나라 근시발병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 바 이미 국민, 특히 아동청소년의 눈건강에 영향주는 중대한 공공위생문제가 되었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병리성 근시 관련 안저병변은 이미 우리나라의 불가역적 실명유발 안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심판 근시예방치료지침에 따르면 신생아기부터 규정된 빈도에 따라 아동 눈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연령에 맞춰 적합한 시력 병가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24개월부터 골광 선별 검사를 진행하여 아동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안질환과 시력 저하 및 원시 비축 부족을 적게 발견해야 합니다. 유치원 단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력, 골광 도수, 안쪽 길이, 각막 곡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저 구조를 모니터링하며 연령과 결부하여 원시 비축 정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네, 고도근시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중점 예방 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시는 아동 시각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안질환입니다. 저기에 사시를 지령하면 눈 위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 발달과 두 눈 시각 기능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심판 사시 진료 지침에서는 사시는 병력, 눈 위치, 안구 운동, 골광 상태, 시력, 두 눈 시각 기능 및 눈 또는 전신 질병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진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치료 전에는 골광 부전과 약시를 우선 교정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는 사시 류형, 사시도 안정성, 나이, 두 눈 시각 상태, 복시 증상 및 전신 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달걀은 구하기 쉽고 먹기 간편하며 고품질 단백질, 레시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영양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주 1개에서 6개의 달걀을 섭취하면 뇌로인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에 1개에서 6개의 달걀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9%, 전체 사망 위험이 15% 감소했습니다. 혈중 지질 지수가 이상인 참여자라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27%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팀이 영양소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5개 이상의 달걀을 섭취하면 J형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각각 28%와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섬유, 생선, 통곡물 섭취는 동시에 느리며 J형 당뇨병 위험이 26에서 29% 감소하고 요제품, 과일, 채소의 섭취를 보장하면 고혈압 유병률이 25에서 41% 감소합니다.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은 일반적으로 성인은 일주일에 300에서 350g의 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타가기구 학교는 가을 학기 개학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장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집결해 있어 여러 가지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 개학 시즌에 학부모와 아이들은 어떤 질병 위험에 주목해야 할지 또 어떻게 개인 방호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계약 시즌에는 이런 건강요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흡기 전염병, 그 중에는 독감, 홍역, 풍진, 이하선염, 수두, 백일해, 피글핵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장내 전염병, 그 중에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수족구병,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설사 등이 있습니다. 권총매개 전염병. 네, 난방의 아이들은 권총매개 전염병인 댕기열, 치쿤구니아열, 일본뇌염 등 전염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새학기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은 이 다섯 개 방면에 留意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네, 거실은 자주 환기해야 하는 바 매일 두 번, 매회 최소 30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장난감 등 물품의 소독을 잘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을 줄여야 합니다. 이외에 모기 퇴치와 모기 방지를 잊지 말고 내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시지 않으며 나 음식을 먹지 말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가열한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개학 후 자녀가 학습과 생활 리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학습과 휴식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백신을 전 과정에 거쳐 제때 접종해야 합니다. 네, 많은 전염병은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하면 독감, 홍역, 풍진, 이하선염, 백일해, 수두, 수족구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므로 네, 전 과정을 거쳐 적시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네, 아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하는 바 아이에게 발열, 기침, 피로,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관찰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즉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픈 상태로 등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나이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나이족의 세시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나이족의 혼인풍속을 살펴봅니다. 나이족의 전통적인 혼인풍속을 본다면 등급별 내부 혼인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통치 계급이었던 토사간에는 엄격한 등급별 내부 혼인제와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으며 토사는 자신의 권세를 빌어 농가의 아녀자들을 마음대로 능욕하곤 했습니다. 흔하 나이족 농민들은 일부 일처의 소가정 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족은 지역이 다름에 따라 혼인 풍속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시수왕 반나는 해방 전에만 해도 원시 사회의 한 혈족의 형제 또는 자매와 다른 혈족의 형제나 자매 사이에 남자 한 사람이 여자 한 사람씩 짝을 짓는 결혼 형태인 대우혼을 보류했으며 결혼이나 이혼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갱마나 맹년 등 지역도

대우혼의 잔재가 벌어져 있지만 실상반란과는 달리 이혼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덕괭과 내지의 다이족 집거 지역에서 혼인은 전적으로 매매와 중매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이족의 혼례 풍속을 본다면 혼례식은 해마다 개문절부터 관문절까지의 기간에 진행합니다. 혼례식은 보통 신분의 집에서 거행하는데 돼지나 닭 또는 소를 잡고 풍성한 연석을 차려 친지나 친구들을 초대하고 납니다. 결혼식 날이 되면 신부의 여성 친구가 신부의 단장을 거들어주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신랑은 집에서 준비를 마치고 친지와 친구의 배동하에 신부의 종루에 가서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이색적인 풍속은 흰 실로 신부와 신랑을 한 대 묶는 것입니다. 주례자가 긴 실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신부와 신랑의 어깨를 종매한 뒤 흰 실의 양끝을 실내에 설치한 모환에 걸쳐 놓아서 신혼 부부의 마음이 한 대 묶여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두 갈래의 흰 실을 신랑과 신부의 손목에 감아놓고 신혼부부가 백년 해로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합니다. 실내에 있는 연장자들도 각각 두 갈래의 흰 실을 신랑과 신부의 손에 감아놓으면서 축사를 합니다. 실을 동여매는 의식이 끝나면 혼례식은 기본상 끝나고 결혼 피로연이 시작되며 신부와 신랑이 하객들에게 술을 부어올립니다. 신랑 신부에게 실을 동여매는 혼인 풍속을 따이어로 수환이라고 하며 이는 혼을 묶어놓는다는 의미로 천년간 전해져 내려온 다이족의 혼인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출산 풍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이족의 출산 풍속은 비교적 특이합니다. 여성들은 출산 후 첫 닷새간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며 매일 찹쌀 주먹밥 구이를 먹고 임산부의 모유가 잘 돌게 한다는 야당초로 끓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닷새 후부터 야채나 육식을 먹을 수 있지만 쇠고기나 신죽순, 게장은 수유를 끝낼 때까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이족의 장례 풍속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다이족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망자의 각이한 연령과 신분, 사인에 따라 각이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장례 방식으로는 화장과 토장, 수장, 천장이 있습니다. 화장은 시상반나에서 아주 일찍부터 전해져온 장례 풍속입니다. 사찰의 영주나 승려, 덕망이 높은 사람이 사망하면 대부분 화장을 하고 납니다. 토장은 시상반나 다이족 일반인들의 주요한 장례 방식입니다. 과거 강 연선에 거주한 시상반나인들은 수장을 하는 풍속이 있었으나 차츰 폐지되었습니다. 천장은 극소수인들의 생전 부탁에 의해 진행하는 것으로 영혼이 천당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다이족은 마을에서 사람이 죽으면 온 마을이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때면 여성들은 외출에 나무를 베거나 사료를 채집하나 마을로 들여오지 못합니다. 장례가 끝나야 땔감나무나 사료를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상반나의 다이족은 부부 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지낼 때 생자와 망자의 관계를 단절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즉 연장자가 관을 동인 밧줄을 잘라서 생자와 망자의 모든 관계가 단절됨을 표시합니다. 다이족은 해마다 개문절과 관문절, 설에 불교 사찰에 가서 돌아간 친인을 제도하고 납니다. 다이족은 또 남자의 문신 풍속도 있습니다. 다이족의 전통 풍속에 따르면 다이족의 남성은 보통 12살부터 30살 사이에 문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이족을 배신한 것으로 여겨져 다이족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의 차별시, 특히는 여성들의 차별시를 받습니다. 다이족 사회에서는 문신을 한 남성이 용맹한 남자라고 여겨져서 처녀들의 환영을 받으며 문신을 하지 않으면 심지어 장가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문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문신을 하는 것과 두 팔 또는 손목, 장딴지 등 일부 부위에 문신을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신은 다이족 남성의 중요한 특징이며 이는 다이족 남성이 아주 건장하다는 상징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이족의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다이족은 외래인이 말을 타거나 소를 몰거나 산발을 한 채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립니다. 또 다이족의 중루에 들어설 때면 신을 문 밖에 벗어두어야 하며 집안에서는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안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문턱에 걸터앉는 것도 금기입니다.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손톱, 발톱을 깎는 것도 거리며 옷을 베개로 삼거나 베개 위에 올라앉는 것도 금합니다. 그리고 옷을 넣을 때에는 상의는 높은 곳에 걸고 바지와 치마는 낮은 곳에 걸어야 하며 불교 사찰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스님의 머리나 불상 등 불가의 성물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외에도 여성들이 밭을 갈면 벼락을 맞는다고 여기며 여자들은 높은 곳에 서서도 안 됩니다. 또 월경기와 출산기의 여성은 불교 사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남자들이 담소를 나누는데 여자가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며 손님상에 여자가 동석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다이족의 세시 풍속과 그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린미화의 노래로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은 꽃.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오엽은 꽃들이 피어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만나는 속삭임에 오엽쁘게 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여.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계절 따라 피어나서 향기 뿜는 꽃, 산과들의 어여쁜 눈꽃이 만발하네. 가슴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인생의 삶 속에 즐거움을 주는 꽃. 비오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철없이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언제나 피어나는 사랑이란 꽃이요. 사랑이란 꽃이요.

0: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권훈 작곡, 림미화의 노래 사랑이란 꽃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지능화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흥룡강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출자기업 인공지능 플러스 전문 행동 방안이 심도 있게 시행됨에 따라 령강국유기업은 인공지능을 산림보호와 도로유지보수, 건축시공 등 생산 현장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 생태조성지휘센터에서는 스크린 화면속 코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곧 출시될 림구 화재 식별 모델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멀지 않은 가을 방화 기간에 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은 전송 200여 개 관측탑에 설치한 모니터링 장비를 과거에는 단순히 전리 안으로 활용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주입한 후에는 지능형 두뇌를 갖추게 됐습니다. 대형 모델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해 안개나 연기, 새들의 그림자 등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어 비상상황 지휘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드넓은 산림 지역에서 인공지능은 성실한 산림보호원 역할을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민첩한 안전지킴이로 변신합니다. 올해 우기에는 령강교통투자가 자체 개발한 도로재해 피해, 인공지능 지능형 지휘 플랫폼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방안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송의 국유자산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40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며 알고리즘 혁신은 더 많은 전통 산업의 발전 구도를 재편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치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 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철도 12306 사이트 또는 앱의 회차 정기권 항목에서 관광 회차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구간식 예매와 비교할 때 해당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승객이 철도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어린이 할인 승차권 정책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회차권 상품을 구매한 후 도착역과 출발역 사이에서 2개에서 10개 구간의 조합 운행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2개 구간만 선택한 경우 동일 구간의 왕복 운행 일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7회 전국 소수민족 운해 공연이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전 우리성에서 출품한 대형 민족 항일 제재 창작 연극 영문이 막을 내리지 않는 이마칸이 화려하게 무대에 올라 첫 손을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자작나무가 빼곡히 늘어선 숲이 펼쳐진 가운데 부드럽고 질감 있는 조명이 관광객을 단숨에 1930년대 삼강 평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청아한 이마칸

0: 살창 소리가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어려운 민족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고향 땅을 수호하는 장엄한 소사시가 관객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연극은 1937년 동강 가진구 항일연합단을 모델로 삼아 흑토지에서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운 항일전군 영웅들의 이야기를 부각했습니다. 무대는 허저적 전통 마을과 어룹 공구를 복원시켜 현장감 넘치는 시각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연극은 북경에서 공연을 마친 뒤 흥룡강 성으로 돌아와 현지 순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6년 흥룡강 요하역 랭수어 방류 시즌이 우수리강 사패 구간 수역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지어는 179만 마리로 다른 지역에서 방류한 지어와 종류가 다릅니다. 이번에 방류한 지어는 주요하게 174만 마리의 연어와 5만 마리의 삼각방어입니다. 팔라오라고도 불리는 삼각방어는 희귀한 현지 랭수 어종입니다. 상시화된 주기적 방류 활동은 토종 야생 어류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자 자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우수리강 특유의 랭수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성은 올해로 4년째 랭수어 방류 계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송 20여 곳의 수역에서 5천만 마리의 지어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목단강시 서안구 중흥촌에 새로 설립된 중흥래 김치공장이 일전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부지 면적이 5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68만 원에 달하는 중흥래 김치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표준화 김치 1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책임자는 우리는 표준화된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더욱이 어머니의 손맛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구역은 6개 기능 구역으로 나뉘어있으며 식품 안전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표준화와 수작업을 결합하는 방식을 견지합니다. 세척, 조림, 밀봉 작업은 기계가 수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양념 바르기 공정은 경험이 풍부한 조선족 어머니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백년 김치의 고전적인 맛을 최대한 재현합니다. 서안구 당류어대 관련 책임자는 작은 김치로도 큰 농촌 진흥을 이끌 수 있다며 중흥촌은 김치 공장 가동을 계기로 중흥래 브랜드를 심층 육성하고 향후 무형 문화유산 연수, 공장 견학, 민속 민박 등의 사업 분야를 확장해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농촌 진흥의 하드 스포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석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석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석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석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석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석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5번째 시간입니다. 요가는 마이크를 마주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같은 시각 경비실 소파에 앉은 호용이 라디오를 켜고 방송을 듣고 있다.
1: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을 보내올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0: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호용이 전화기를 댄다.
1: 자, 그럼 전화 받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무슨 고민 있으시죠?
4: 저의 친구를
3: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2: 어떤 사연인지 말씀하세요.
3: 제 친구가 지난번에
4: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는 방송 사연을 들었는데요. 최군의 사연도
3: 방송 사연과 아주 비슷하답니다. 사실
4: 친구도 아내랑 서로 안 맞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친구는
3: 아내를
4: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포기 못했었는데. 방송 사연을 듣고 깨달았고
3: 결심했답니다. 아내랑 이혼하기로.
0: 어느새 호용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요가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고 있다. 이 시각 각자 승용차에 앉아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종사선도 한목지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요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 말씀 계속하세요.
0: 요가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하며 말을 잇는다.
3: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아내한테 말하겠다네요. 미안하다고.
4: 그럼 이만할게요.
3: 안녕히.
2: 안녕히요.
0: 전화기를 놓은 호용이 두 손을 맞잡은 채 격동된 심장을 억누르며 방송을 계속 듣고 있다. 요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1: 어떤 땐 혼자만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2: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세월을 같이 한 동반자라도 어느 날인가
1: 중도에서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은 오히려 힘들 때가 있습니다.
0: 눈물을 훔치던 호용이 더는 참지 못하고 혼자 울음을 토한다. 사랑해서 붙잡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놓아줘야만 하는 육아와의 지난 추억이 호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난다.
3: 내가 말했잖아.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안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내 말을 못해?
1: 사람 마음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2: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화절을 손에 들고 마치 육아가 앞에 있는 듯 한참을 바라보는 호영의 머릿속엔 육아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이 스쳐 지난다.

0: 음악을 틀어놓고 마이크 볼륨을 내린 요가도 더는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1: 앉아 계시.

0: 가장 힘든 시간에 자신을 도와주고 위해주었던 호영과의 바람 많은 시간을 눈물과 함께 씻어버리며 요가는 다시 태여운이 방송을 이어간다.
1: 전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0: 다다를 심수로 데려온 요가가 딸을 실컷 데리고 놀고 나서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오른다.
1: 다다, 오늘 재밌게 놀았어? 힘들지 않았어?
2: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1: 진짜?
2: 엄마, 심수가 너무 좋아요. 마치 꽃동산 같아요.
0: 신이 난 다다가 쉴 새 없이 종알거리며 요가를 따라 걷는다.
1: 좋아?
2: 좋아요.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1: 다다가 좋다면 우리 여기서 아주 살까?
2: 좋아요. 엄마, 아빠 많이 바빠요? 왜 날 보러 안 와요?
1: 아빠 많이 바쁘셔. 근데 일 끝나면 다다 보러 오실 거야.

0: 심수의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는 호용이에게 후덥고 열정적인 리치환은 어느새 안주인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1: 뜨끈할 때 드세요.
2: 우와, 냄새 죽이네.
1: 급하게 사발하자고요.
2: 아니, 그러지 말고 앉아.
1: 왜요? 식기 전에 먹어야죠.
2: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1: 빨리 와요.
2: 야.
0: 뭔가를 등 뒤에 감추고 리치와의 곁에 다가선 호용이 헤헤 웃음을 짓는다.
1: 뭔데 그래요?
0: 호용이 반짝이는 머리핀 하나를 내민다.
2: 예쁘지?
1: 어머, 너무 이쁘네요. 날 주려고요?
2: 퇴근하면서 길에서 파는 거 봤는데 치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사주고 싶었어. 마음에 도?
1: 네. 해줘요.
2: 근데 어디를 어떻게 집어?
1: 이리 줘요. 그것도 몰라요.
2: 예, 이거 지화한테 딱이요.
1: 이리 앉아요. 사발 가져올게요.
2: 아니. 앉아봐.
1: 왜요?
2: 인원할 게 있어. 우리 딸 다라 말이야. 제 엄마가 심수에 데려왔잖소.
1: 그래요?
2: 딸애를 본 지 오래서 보고 싶소. 그래서 말인데 애랑 애 엄마를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지화 생각은 어떠소?
1: 그래요. 그럼 다다를 데려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난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걱정 말아요. 다다를 친딸처럼 이뻐할게요.
2: 자서. 아, 그 말 들으니 시름이 놓여. 애 엄마랑 살면서 많이도 싸웠어. 애가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결심했어. 정 안 되면 유가랑 이혼하겠어. 그게 아마도 유가한테도 나한테도 그리고 우리들한테 다 좋을 거야. 근데 두렵소. 애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0: 리치화가 호용의 손을 다정히 잡아준다.
1: 걱정 말아요. 우리 앞으로 잘 살 거예요.
2: 잘 살 거예요.

0: 작은 상에 안주를 놓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한육지가 보조머니에서 돈을 꺼내 상위에 놓고는 남은 술 한 병을 노래를 부르던 가수한테 건네주고 자리를 든다.
1: 자, 멍이나 죽여.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노래 따라해.
1: 감사합니다. 따라해. 감사합니다.
0: 터벅터벅 길을 걷던 한목지는 골목길 한켠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웬 젊은 남자와 얼결에 어깨가 부딪힌다.
1: 어이! 아, 미안합니다.
3: 어이! 미안하다면 다야?
1: 그럼 뭐 어쩌라.

0: 왜 이래? 한 사장님이시네요. 어? 형님! 저런 말입니다.
1: 한 목지와 걸고 돌던 청년이 형님을 부른다. 그 형님이란 사람은 바로 한 목재 물건을 가로채 많은 손실을 입혔던 건달 도목이다.
2: 저런 말이 날 알아보겠어?
3: 발가 벗겨다도 알아보지. 세체 아닌가? 건달이잖아. 아니지, 건달이라고 하면 칭찬이지. 넌 도둑, 도둑놈 새끼지. 퍼는 대낮에 강탈도 스스럼 없이 하고 내 물건 빼앗아간 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언젠가 받아낼 거야.
2: 그래, 당장 받아내봐. 에 병신 새끼야, 난 우리가 같은 부류인 줄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 근본이 달라. 넌 나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3: 누가 너랑 같은데? 이 어른은 사내 대상 부고 니들은 양아치들이야.
2: 병신 새끼야, 감히 날 욕해? 쳐라! 쳐라!
1: 삽시의 건달들이 달려들어 한목지에게 몰매한다. 앞쪽 가게 주인이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신고한다.
4: 예, 밧줄 써셔. 여기 싸움이 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요.
2: 저런 말이야, 빚을 받겠다면서. 일어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1: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목재에게 셋째가 맥주병을 들고 와 그의 머리부터 시작해 온몸에 맥주를 활활 쏟아붓는다.
2: 일어나! 어때, 시원하지? 일어나!
1: 어느새 모여선 구경꾼들이 혀를 찬다.
2: 일어나서 빚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실감해서!
4: 경사리다! 형님! 경사리야!
2: 니들 가! 빨리 가!
1: 경찰차 경적 소리에 다른 건달들은 도망을 가고 셋째와 한목지가 파출소로 끌려가 구류소에 함께 갇힌다. 셋째가 한목지에게 다가오며 빈정댄다.
2: 저런 말이야, 이런 데 처음이지? 앞으로 자장 나대. 말 안 들으면 또 손봐줄 거다.
3: 지난번에 내 물건을 강탈해서 콩밥을 먹고 이번엔 또 나를 구타까지 했어. 지금 여긴 우리 둘 뿐이야. 어쩔 건데?
2: 저봐, 안 무서워. 경찰, 밥 언제 줘? 배고파.
1: 셋째가 빈정대는 사이 한목진은 슬며시 자신의 의족을 뽑아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더니 급기야 셋째 등을 후려친다.
2: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경찰! 사람 살려! 그래, 사람 살려!
4: 사람 살려! 멈춰!
2: 이 자식 날 때려! 이 자식 날 때려! 이 자식 날 때려!
4: 뭘 잘했다고 난리야!
1: 경찰들이 달려와 셋째를 끌어가고는 다시 감방문을 닫는다. 자리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한목지가 피식 웃고는 다시 의족을 맞춰놓는다. 늦은 시간, 한목지가 경찰의 신문을 받는다.
5: 이름
3: 한목지.
5: 성별
3: 남자.
5: 적과는?
3: 강권씨 사람.
5: 직업은?
3: 무직업.
5: 에이, 냉차공장 공장장이잖아요. 실업이라니요?
3: 실업했습니다.
5: 망했어요? 그럴리가요. 냉차공장이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3: 망한 셈이죠.
5: 하, 보아하니 사장이라도 재수없을 때가 있네.
6: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 하루아침에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말이야.
5: 그래도 그렇지, 셋째랑 싸우면 안 되죠.

0: 그는 양아치고 당신은 글 꽤나 읽은 문화인 같은데. 배울 수 없어요. 싸움 했으니 고려도 해야 돼요. 사상이라도 애누리 없어요. 보석 신청했어요?
1: 아니요.
2: 자, 서명해요.
3: 드라마 인생향연 9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96번째 시간입니다. 한편 호영이네 집. 유가가 다다를 데리고 들어선다. 문을 열어준 호영이 반갑게 딸을 와락 껴안는다.
1: 아빠!
2: 다다야! 아이고,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
1: 나도야.
2: 아빠, 뽀뽀.
1: 아빠 살쪘다.
2: 그랬어? 다다도 살쪘어. 저기, 지화, 이리 오.
0: 딸과 한껏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은 호용이 그제야 한편에 서 있는 지화를 부른다.
2: 오라니까, 얼른. 이쪽은 유가요. 다다 엄마.
3: 반가워요, 유가예요.
4: 반가워요.
2: 다다야, 인사해야지. 아줌이야, 어서.
0: 다다가 말없이 유가의 눈치를 살핀다. 유가가 다다를 데리고 지화의 가까이에 다가온다.
3: 자, 이리 와, 다다. 이분은 지화 아줌이야. 인사드려.
1: 안녕하세요.
2: 착하네.
4: 다다 참 이쁘구나. 너, 자, 사과 먹어.
1: 아줌이 고마워요.
4: 저, 어서 앉아요. 상 차릴게요. 앉아요.
2: 앉아. 다다야, 다다는 아빠 곁에 앉아야지. 자, 앉자. 제 가방 이리 줘. 요가도 왔어.
3: 네.
0: 식사를 마치고 난 요가가 밖으로 나온다. 호용이 그를 바래라 주며 나란히 걷는다.
3: 정말 의외예요. 다다가 주말을 여기서 보내겠다니.
2: 계실 지화는 착한 여자야. 근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애들을 무척 좋아. 걱정 마. 이틀만 데리고 있다가 보낼게. 응?
3: 걱정 안 돼요. 애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걱정 마요. 이제부터 하나씩 보상할 거예요.
2: 아무튼 바쁠 때면 다다를 보내요. 내가 맡을게.
3: 당신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2: 진심이요?
3: 물론이죠.
2: 그럼 됐어.
3: 아, 그럼 이만 갈게요. 다다를 보내겠으면 저한테 전화해요. 와서 데려갈게요. 잘 있어요.
0: 호용이 회의에 잠긴 표정으로 멀어져가는 요가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0: 종사존이 사무실로 향하는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크루스가 종사존을 맞이하며 안내한다.
1: 아, 루시.
2: 아, 크루스.
0: 종사존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진심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2: 안녕하세요. 루시 아가씨, 진심이에요. 우리 구면이죠? 기억나요.
1: 진 아가씨는 중국 투자시장을 잘 알아요. 우리도 냉차 공장에 투자를 했고요. CCI에서도 냉차 공장에 더 큰 발전 무대를 제공했어요. 그럼 방해 안 할게요. 얘기를 놔둬요.
2: 네.
0: 크루스가 자리를 뜨고 진심은 종사전과 마주 앉는다.
2: 저는 심수와 광주에서 오래 살았어요. 특히 심수 시장 상황을 놓고 말하면요. 중국 쪽 투자에 관해서는 어느 쪽을 더 많이 요해하고 싶어요?
3: 이렇게 하죠. 이사회의 모든 리사들 더러 심수에 모이라고 통지해요. 리사회를 열어야겠어요.
2: 아, 제가 알기론 리사회는 여지껏 미국에서 소집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대표 리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요.
3: 챙략을 써서 리사회에 통지해요. 심수는 한창 개혁개방 중이니 다들 와서 보라고 동원하면 되잖아요.
2: 알겠습니다.
0: 종사손이 집에 들어서서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거실에 있던 리소당이 그를 불러세운다.
4: 사돈아, 이리 와봐.
3: 아, 아버지, 마침 계셨네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4: 나중에 보마. 내가 심수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겠다 했어? 이리 큰 문제를 왜 나와 인원 안 했냐?
3: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4: 좀 이따 볼게. 사준아,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괜찮지만 이건 회사 그룹의 발전 방향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고.
3: 아버지, 조급해 마시고 일단 신문과 잡지부터 봐요. 언론들에서 목전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보도했어요. 현재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 잡지들에서도 심수를 앞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뽑아요.
4: 사존아, 잡지사에서 우리보다 중국을 더 잘 알겠냐? 너 참 순진하구나.
3: 이거 제가 찾은 내부 자료예요. 그 작은 동관마저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단 말이에요. 향안과 대만 상인들이 투자한 공장만 해도 6천 개가 넘어요.
4: 얼마라고? 6천 개?
3: 네.
4: 그렇게나 많니?
3: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버리고 미국에 갈 순 없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아버지가 이번 일에 대해 판단을 잘하실 거라 믿어요.
0: 리소당이 종사존이 넘겨주는 자료들을 받아서 천천히 읽어본다.
3: 아버지, 리사 회의에 참석하실 거죠?
4: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결정하마.
3: 그러세요.
0: 파출소 앞. 한목지가 걸어 나오는데 선성상과 한정연이 급히 마주 달려온다.
5: 오빠!
6: 형!
7: 아, 드디어 나왔네.
6: 누가 보석 신청을 했다던데 니들이 신청해서?
7: 아, 괜찮아?
6: 괜찮아.
7: 유가 누님이 그러는데 형이 싸웠다기 한 달음에 달려갔어.
6: 아니, 보석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보석한 거야?
7: 모르겠어, 누가 신청했는지.
5: 나 신청 없어요.
7: 아, 주소?
6: 아니, 괜찮아. 아,
7: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날 부르.
5: 이젠 싸우지 마요.
6: 글쎄, 어디 있어?
0: 차에서 내린 선성상이 한목지와 함께 집으로 향한다.
7: 형, 정말 결정했어? 그 땅을 몰리면 위약금 엄청 많이 물어야 돼요. 아, 형 판단력이 정말 신통하. 그 땅 가격이 그냥 뛰고 있어. 우리가 몰리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6: 회사를 판 돈은 위약금 물돈밖에 안 해.
8: 태어날 때부터 베베를 타고난 사람은 없어. 상대방을 없앨 수도, 괴멸시킬 수도 있지만

0: 이겼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1: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한목재가 잠깐 멈춰서더니 이내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띄우며 돌아선다.
2: 나 정탈 자식 몇 년 동안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3: 너의 더러운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
2: 아 정말 뜻밖이다 뜻밖이야.
3: 안 되랬어. 흰머리가 좀 슬퍼.
2: 넌 성공한 사나이 냄새가 무엇인 풍긴다야.
3: 가자 에어컨나 불지.
2: 아, 안 돼 나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에 보자.
3: 뭐가 중요한데?
2: 다 알고 왔어. 같이 가자.
3: 왜? 널 내가 보석해 빼냈어.
2: 뭐 너라고? 아이고 흑기사 납셨네.
3: 가자니까.
2: 아, 그래 그래 가자.
4: 형 그럼 가봐.
2: 그래.
1: 오랜만에 만나 한껏 회포를 푼 라정달과 한목지가 비틀거리며 어느 스탠드 바에 들어선다.
5: 에이, 어릴 때 고향 떠나 늙어서 돌아오네. 고향 사투리 여전한데 기린 머리 세웠네.
2: 아이들이 나를 몰라보고 묻네. 어디에서 왔느냐고. 에, 우리 여기 앉아.
5: 자식 먹물먹은 사람 다르구나. 신묵지야.
2: 피차 일반이지.
5: 상인묵지가 아니고.
2: 만나기만 하면 시겨루기네.
5: 요가가 말 안 해줬다면 내가 심수의 풍운인물인 줄 몰랐을 거야.
2: 내세울 게 하나 없는 풍운아가 어디 있어?
5: 자, 넌 유망주야.
2: 아이고, 나 지금 그 땅 말하는 거지. 손 잘못됐다간 큰일이다. 나도 지금 막 내치려던 참이야.
5: 그 땅을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2: 알아. 내가 그 가격을 모를까봐? 근데 안타깝게도 개발할 능력이 없어.
5: 응? 내가 왜 귀국했는지 알아?
2: 어?
5: 내가 널 살리러 왔어.
2: 장장 뻥쳐.
5: 저 말이야. 미국에서 들었어. 지금 국내 일부 도시들에서 부동산업이 그렇게 잘 된대. 너 그 땅 공문서만 받으면 기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때릴 수 있어. 공문서만 있으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다.
2: 나도 다 알아.
5: 알면서 물리려고 들어?
2: 솔직히 대거리는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땅엔 손을 안 댈 거야.
5: 무지야, 난 금을 캐려고 미국에서 돌아왔고 넌 금사화를 들고 비럭지를 하고 있어.
2: 응? 정달아, 나도 말이야 부동산업에 무척 관심이 있어. 안 그럼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안 샀을 거야. 근데 투자가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CCI처럼 대기업이면 모를까. 아 그래?
5: CCI가 미국에선 일류 기업이 아니야. 제안 하나 할게. 우리 둘이 손잡자.
2: 어떻게 하려고?
5: 나도 투자할게.
2: 톡 까놓고 말해. 얼마 될 거야?
5: 장사꾼이 맞네. 네가 정한 대로 할게. 터무니없이 요구 안 할게. 네가 결정해.
2: 그럼 더 토론해보자. 내가 대주주여야 돼.
5: 내가 요, 내가 사.
2: 3대 7. 내가 7, 내가 3. 이게 최저선이 안 되면 말고.
5: 좋아. 아, 목재야. 지식 전인 때 몇 년 동안 네 사발에 손가락 얹은 거 안 잊었어. 너 7, 나 3. 되지?
2: 아,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1: 넓은 바다를 마주한 고품격 호텔. 회의를 마치고 난 크루스가 리소랑의 뒤를 따라 베란다로 나온다. 안개 속에 잠긴 넓은 바다가 펼쳐진 바깥 베란다의 풍경이 그림 그 자체이다. 크루스가 한숨을 내쉬며 리소랑에게 하소연한다.
0: 아, 왜요? 정말 모르겠어요. 루시가 대체 어쩌자는 건지요. 오늘 리사 회의에서 선포했어요. 나도 하와이에 가서 휴가를 보내래요.
1: 어느새 그들의 등 뒤에 다가선 종사손이 두 사람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있다.
6: 크루스, 너도 알잖아. 어찌됐든 사손이 내 딸이. 그래서 사돈의 어떤 결정, 특히 이런 결정적 시각에는 난 그의 편에 서서 받쳐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0: 그런데 왜 딱 이런 때 나더러 휴가를 내라 하는 걸까요?
7: 크루스, 오해하지 말아요. 이건 회사에서 주는 혜택이지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0: 알았어요.
1: 종사손의 사무실. 손에 문서를 한아름 든 진심이 들어선다.
7: 루시 아가씨, 들어와요. 이건 크루스 선생이 지급받은 일부 프로젝트인데 제가 정리했어요. 검토해보세요.
8: 거기 둬요.
1: 진심이 두고 간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던 종사존의 얼굴이 저도 몰래 일그러진다.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손이 급히 어디론가 나간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진심이 바로 뒤를 따라간다.

문서실에 이른 종사존이 여기저기 훑으며 무언가를 잡고 있다. 그 모습을 살펴보는 진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어린다.

0: 문서에서 한목재 사인을 발견한 종사손은 뭔가 알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진심이 문서실을 나서는 종사존과 마주 향해 선다.
1: 아, 루시 아가씨.
2: 아, 진심 씨.
1: 좀 이따 내 사무실로 와요. 그러죠?
0: 종사존의 사무실. 진심이 들어선다.
1: 루시 아가씨, 무슨 일로 찾으셨어요?
2: 진심 씨, 앉아요.

드라마 인생향연 9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0: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흥룡강성 15차 5기능 계획 요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지능화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흥룡강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출자기업 인공지능 플러스 전문 행동 방안이 심도 있게 시행됨에 따라 령강국유기업은 인공지능을 산림보호와 도로유지보수, 건축시공 등 생산 현장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 생태조성지휘센터에서는 스크린 화면속 코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곧 출시될 림구 화재 식별 모델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멀지 않은 가을 방화 기간에 대형 모델이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령강 산림공업그룹은 전송 200여 개 관측탑에 설치한 모니터링 장비를 과거에는 단순히 천리 안으로 활용했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주입한 후에는 지능형 두뇌를 갖추게 됐습니다. 대형 모델의 논리적 추론 능력을 통해 안개나 연기, 새들의 그림자 등을 정확히 걸러낼 수 있어 비상상황 지휘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드넓은 산림 지역에서 인공지능은 성실한 산림보호원 역할을 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민첩한 안전지킴이로 변신합니다. 올해 우기에는 령강교통투자가 자체 개발한 도로 재해 피해 인공지능 지능형 지휘 플랫폼이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방안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송의 국유자산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전형적인 응용 시나리오를 40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며 알고리즘 혁신은 더 많은 전통 산업의 발전 구도를 재편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장의 기차표가 동북 삼성을 잇고 30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철도 부문은 최근 업그레이드 버전 관광 회차권 상품인 관동정 백산 흑수에서 시원함을 즐기다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관광 회차권은 치치할, 할빈, 감옥사, 목단강, 장춘, 길림, 영길, 장백산, 심양, 봉계, 단동, 대련, 장하 등 30여 개 기차역을 아우릅니다. 관광객은 여행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비서여행의 매력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회차권 상품은 한 번 구매, 구간별 탑승, 15일 요효라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이 승차권으로 기차를 탑승해 흥룡강, 길림, 련영, 세계성의 관광 인기 목적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철도 12306 사이트 또는 앱의 회차 정기권 항목에서 관광 회차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구간식 예매와 비교할 때 해당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승객이 철도 관광 회차권을 구매하면 어린이 할인 승차권 정책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객은 회차권 상품을 구매한 후 도착역과 출발역 사이에서 2개에서 10개 구간의 조합 운행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2개 구간만 선택한 경우 동일 구간의 왕복 운행 일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제7회 전국 소수민족 운해 공연이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전 우리성에서 출품한 대형 민족 항일 제재 창작 연극 영문이 막을 내리지 않는 이마칸이 화려하게 무대에 올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무대 위에 자작나무가 빼곡이 늘어선 숲이 펼쳐진 가운데 부드럽고 질감 있는 조명이 관광객을 단숨에 1930년대 삼강평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청아한 이막한 설창 소리가 서서히 울려 퍼지면서 어려운 민족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고향 땅을 수호하는 장엄한 소사시가 관객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연극은 1937년 동강 가진구 항일연합단을 모델로 삼아 흑토지에서 적에 맞서 용감히 싸운 항일연군 영웅들의 이야기를 부각했습니다. 무대는 허조족 전통 마을과 어룹 공구를 복원시켜 현장감 넘치는 시각적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연극은 북경에서 공연을 마친 뒤 흥룡강성으로 돌아와 현지 순회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2026년 흥룡강 요하역 랭수어 방류 시즌이 우수리강 사패 구간 수역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치어는 179만 마리로 다른 류역에서 방류한 치어와 종류가 다릅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주요하게 174만 마리의 연어와 5만 마리의 삼각방어입니다. 팔라우라고도 불리는 삼각방어는 희귀한 현지 랭수 어종입니다. 상시화된 주기적 방류 활동은 토 토종 야생 어류 개체군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자 자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수리강 특유의 랭수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은 올해로 4년째 랭수어 방류 계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송 20여 곳의 수욕에서 5천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목단강시 서안구 중흥촌에 새로 설립된 중흥래 김치 공장이 일전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부지 면적이 500평방미터, 총 투자액이 68만 원에 달하는 중흥래 김치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표준화 김치 1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장 책임자는 우리는 표준화된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더욱이 어머니의 손맛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구역은 6개 기능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식품 안전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표준화와 수작업을 결합하는 방식을 견지합니다. 세척, 조림, 밀봉 작업은 기계가 수행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양념 바르기 공정은 경험이 풍부한 조선족 어머니들이 수작업으로 진행해 백년 김치의 고전적인 맛을 최대한 재현합니다. 서안구 당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작은 김치로도 큰 농촌 진흥을 이끌 수 있다며 중흥촌은 김치 공장 가동을 계기로 중흥래 브랜드를 심층 육성하고 향후 무형 문화유산 연수, 공장 견학, 민속 민박 등의 사업 분야를 확장해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농촌 진흥의 하드 스포트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로 접어든 요즘 산악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관광지의 최근 날씨 상황과 지질재해 예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에 흐린 날씨거나 폭우가 지속될 경우 여행 일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토성류 재해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비상 대응하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토성류가 발생하면 즉시 토성류가 흐르는 계곡 양쪽 언덕으로 달려가야 하며 위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절대 토성류의 흐름 방향을 따라 달리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사가 가파르거나 토층이 두꺼운 곳에는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토성류는 파괴력이 강하므로 경로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파른 상이슬도 위험하기 때문에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토성류는 주로 비가 온 후에 발생하며 지속적인 비나 폭우 이후에는 즉시 산악 관광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 안내 방송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바닥 징그러웠으니 한 암튼트 비도르네 벌칙은 몽골 동이 한 아이롱트 비싱기니 몽해 대체동이 한 솟슨드 비도르네 마른 호르테 동이 한 조선드 비 어신놈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에 양설은 어머니와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모녀는 잠을 자지 않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1: 예. 너 받은 사람이 있지?
2: 네?
1: 다 큰애가 그런 말기도 하라 모차리니? 신랑가? 신랑가 말이다.
2: 아이, 참, 전 생각도 안 해요.
1: 넌 이 애매를 무엇으로 알고 있냐? 부상을 입고서도 그렇다는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혼산일도 날 속이고 있으니 말이다.
2: 좀 이따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1: 그럼 아예 지금 말해봐.
2: 전 이미 정했어요.
1: 뭐? 정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2: 육동무예요.
1: 육동무라. 그럼 육희영을 말하는 거냐?
2: 그래요. 지금 뀨보반의 영예영장 육희영이에요. 어머니 생각에는 어때요?
1: 글쎄, 그 사람은 인물도 잘 쓰고 똑똑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보니까 어쩐지
2: 왜요?
1: 어쩐지 진국이 아닌 것 같더라.
2: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진국이라 하는가요? 그 동무는 큰 공을 세웠어요. 전투도 본때 있게 하고 지식도 많고 나에게도 퍽 열정적이에요.
1: 내 말이 지나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다 너를 위한 마음에서다.
2: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기왕 어머니가 절 생각한다면 그 동무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지 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말씀이라면 그 동문 인차 고칠 거예요.
1: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난 내가 그 사람하고 좋아할 줄은 몰랐구나.
2: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1: 솔직히 난 내가 아이 쪽부터 꾀보와 좋아하니까.
2: 꾀보요?
1: 그래, 내 보기엔 꾀보가 어떠냐?
2: 괜찮은 동무죠. 전투에서 용감하고 공도 적잖게 세웠어요.
1: 그럼 됐잖냐?
2: 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은 가끔 범해요. 그리고 갇혔던 적도 있어요.
1: 아니, 간부라는 사람이 무슨 일로 갇혔다냐?
2: 그건 그 동무가 폐장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1: 대체 무슨 일인데?
2: 그는 랑자관 전투에서 자기 소대를 지휘하여 설화산을 점령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싸웠어요.
1: 그렇게 훌륭하게 싸운 사람을 왜 가둔다냐?
2: 그 동무가 포로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1: 아니, 저런, 전투가 승리하니 너무 흥분했던 모양이구나.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2: 그 전투에서 꾀보 오빠가 사랑하던 전사들 몇몇과 두 반장이 희생되었어요.
1: 그러니 꾀보가 눈에 달이 오를 수밖에 없었겠구나.
2: 그때 꾀보 오빠는 꼬마반의 전사들을 거느리고 적들과 용감히 싸웠는데, 꼬마반 전사들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자기 전우들이 희생되자 앞뒤를 가릴 새 없이 포로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소리쳤어요.
1: 아이고, 그럼 그 포로들을 다 죽였다냐?
2: 아니요, 다 죽인 건 아니고 전사들은 포로들 가운데서 제일 급이 높은 반동군관 한 놈을 죽였어요. 그놈이 제일 악질적이었으니까요.
1: 그럼 꾀보가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전사들이 죽였구나.
2: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꾀보 오빠는 당시 패장이었기에 포로를 죽인 책임을 당연히 지휘관인 꾀보 오빠가 안게 되었죠.
1: 원래는 그렇게 된 일이었구나. 참, 꾀보가 억울했겠네.
2: 그래요. 하지만 그건 부대에서 세운 엄격한 규율이니 누구도 어기면 안 되죠. 특히 꾀보 오빠는 지휘관으로서 전사들을 제지시키지 못했으니까 꾀보 오빠가 그 책임을 다 짊어지게 되었죠.
0: 모녀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낮에 양설에게서 미국 군대가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적개심으로 불타던 곽상은 자기가 미국 군대와 싸우는 꿈을 꾸었다.

0: 넘겨! 넘겨! 진실 기어드는 저놈들, 수비해야 한 놈도 놓쳐선 안 돼요! 돌겨! 돌겨!
1: 얘야, 얘, 얘, 정신 차려라.
0: 네? 뭐라고요?
1: 어서 잠을 깨거라. 곽상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다.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정신이 드냐?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하냐?
0: 전 꿈을 꾼 것 같지 않은데요.
1: 아니긴. 텅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에는 덜격덜격하고 마구 외치더구나.
0: 마지막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1: 낮에 있은 일이 꿈에 온다는데. 그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
0: 어머니 말이 맞아요. 낮에 양서리가 소식을 전해왔는데 미국 놈들이 조선에 기어들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전투를 하는 꿈을 꾼 것 같아요.
1: 그래, 그냥 꿈이니 별 생각 말거라.
0: 네.
1: 어머니를 안심시키느라고 평온하게 말했지만 곽상의 머리에는 미국 놈들이 조선에 쳐들어왔다는 생각이 자꾸 맴돌아쳤다. 잠시 후.
0: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 그래, 말하려무나.
0: 말을 꺼냈다가 어머니가 화를 내시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1: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화부터 낼까? 화내지 않을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0: 어머니, 전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1: 부대로 돌아간다고? 넌 한 달 청가를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 열흘도 채 되기 전에 돌아가겠다니, 아 그게 어디 되기나 할 소리냐?
0: 아닙니다. 전 이렇게 집에 박혀 있을 수 없습니다.
1: 그럼 혹시 미국 놈들이?
0: 네.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는 갑갑해서 한시도 진정할 수 없습니다.
1: 어머니는 바느질 손을 멈추고 젊도록 말이 없었다.
0: 내가 괜한 소리를 한 건가? 어머니, 지금 미국 놈들이 이웃나라인 조선에 쳐들어와서 조선을 마구 짓밟고 있고, 이제 오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내가 태평스럽게 집에 눌러박혀 있을 형편이나 되나요?
1: 얘야, 나를 구슬릴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예미가 청구석에 박혀 있다고 그 정도로 까막눈인 줄 아냐?
0: 어머니,
1: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나도 알고 있으니 떠날 채비를 하거라.
0: 네? 정말입니까?
1: 예미도 혁명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부대에서 연장까지 하고 있으니 앞장서 부대에 가야지.
0: 어머니.
1: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정겨운 눈매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이 당금 떠난다고 하니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착잡한 심정을 가라앉힌 어머니가 정색해서 물었다.
2: 저,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으니 곧이곧대로 말하거라.
0: 네, 말씀하세요.
2: 너 혹시 어디 받은 처녀는 없냐?
0: 없어요. 갑자기 그건 왜요?
2: 갑자기라니. 아, 아들 가진 예미가 아, 왜 그런 욕심도 없겠냐.
0: 아, 저 어머니도.
2: 어느 날 큰어머니와 같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물레질을 하면서 소설이를 시집보낼 얘기가 나왔는데 네 큰어머니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를 칭찬하더구나. 그래서 나도 그 눈치를 진작 알아차렸지. 서서히 그 애는 제이미가 젊었을 때보다 더 곱게 번졌더구나. 예, 내 생각은 어떠냐?
0: 어머니, 서서린 약혼했어요.
2: 약혼했다고? 아니, 누구와 했다더냐?
0: 그건 더 묻지 말아요.
3: 그 소리에 어머니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 뒤
2: 예, 그럴 바하군. 저 내 고모네한테 내가 한번 말해볼까?
0: 아, 저 어머니 좀 권해서 눈도 바로 뜨지 못하겠어요. 내일 다시 얘기합시다. 네?
2: 방금 전투 얘기가 나오니 어? 정신을 번쩍 차리던 게 색식감 얘기가 나오니 왜 그리 뒷전이냐.
0: 꿈을 꾸며 잠을 설쳤더니 다시 졸음이 오네요.
2: 참, 알았다. 푹 자거라.

곽상은 다시 잠자리에 들어누웠다. 정작 잠자리에 들어누웠으나 곽상은 잠기가 말끔히 가셔졌다. 그의 뇌리에는 양서류와 함께 지냈던 석급 시절이며 그 뒤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그들은 어릴 때 메뚜기 잡이도 했고 꿀단지 놀이도 했고 강변에서 목욕도 같이 했으며 들꽃을 머리에 꽂고 이마가 부딪히도록 맞절을 하는 결혼식 놀이까지 했다. 그 후 곽상은 보들필이 사건과 매를 죽인 사건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양서류와 갈라지게 되었다.

0: 그 후 그들이 다시 만난 것은 해방전쟁 시기인 1946년 9월이었다. 그때 곽상래 부대는 현성의 주변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날 곽상이 한창 동구 밖에 앉아서 동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 와서 그의 두 눈을 감싸주었다.
1: 누군지 맞춰봐.
2: 자네가 누군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 사람 누군지 빨리 맞춰봐. 이건 분명 오또기의 손이야.
1: 틀렸어. 두 번째 기회.
2: 아니라고? 가만히 있자.
0: 곽상은 다시 그 손을 만져보았다. 작고 보들보들한 손이었다. 이번에는 자신 있었다.
2: 아, 알만해.
1: 누군데?
2: 이건 뜰 데 없이 입해 거북이 손이야.
1: 아이고, 또 틀렸구만. 어? 점점 왜 매집아 들어가는데?
2: 옳겠는데.
0: 갑자기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곽상은 휙 돌아서며 그 사람의 손을 눈에서 떼냈다. 얼굴이 가무스름한 아리따운 처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처녀는 새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혁띠를 띠고 단발머리에 군모를 단정히 썼다. 처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없이 곽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곽상도 얼굴이 확 붉어졌다.
2: 너 서설이?
3: 그부 오빠, 이제야 날 알아보겠어요?

0: 예. 너 어릴 때는 그렇게 수줍고 담이 작던 애가 부대에 오자마자 양기가 많이 늘었구나. 어?
1: 어릴 때는 여자애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지.
0: 그럼 크면서 너네 어머니 성미를 닮았어?
1: 모두들 그렇다고 해요. 내가 어머니를 닮긴 했지만 어머니의 처녀 시절보다 더 기가 세다고.
0: 하긴 너희 어머니야 우리 봉황모에서 한다는 여성이었으니까 일본 놈들도 너희 어머니를 보고 절절 맸지. 그런데 네가 어머니보다 기가 더 세다고?
1: 왜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0: 어? 아, 그래. 아, 믿지. 믿어. 그렇게 많은 전사들 앞에서 여자애가 대담하게 나의 눈을 가리는 걸 보면 어머니를 찜쪄먹겠어. 어? 너 언제 입대했어?
1: 지난해요.
0: 그럼 후방부대야?
1: 위생병이죠.
0: 아, 내가 위생병 일을 꽤 해낼만 할까?
1: 남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하겠어요? 난 이제 키도 컸고 힘도 세니까 부상병들까지 척척 업고 다녀요.
0: 아, 힘은 그러다 치고 위생병은 부상병들의 똥오줌까지도 받아내야 하지 않니?
1: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부상병들의 피 묻은 옷도 겁내지 않고 씻어요.
0: 그래?

0: 너 참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서설이가 괜찮은 위생병인데?
1: 난 벌써 간호반장이 되었어요.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초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 베이징 시간 8点 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 kHz 초단파103.5 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5: 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이시간에는연변방송국에서녹화제작한요청하마당프로를보내드리겠습니다